며칠 전 우리는 격동된 심정으로 중국 공산당 창건을 열렬히 경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여러 민족인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분투하여 세계를 놀래오는 휘황찬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이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우리의 위대한 당을 찬미하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를 감상하면서 당의 생리를 열렬히 경축합시다.

연기시 서시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하숙 씨는 10살이신 큰아버지 황동승 씨가 더욱더 그리워한다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황하숙 씨의 큰아버지는 1919년에 항일하다가 반역자의 밀고로 포위되어 장렬하게 희생됐답니다. 황하숙 씨의 가족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을 열애하는데 아버지는 해방 후 삼합에서 가장 일찍 입당하셨고 황하숙 씨도 입당한 지 25년이 되는 노당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노래 그대들은 생각해 보았는가를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전면적인 초여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날로 향상하는 생활 수준과 건강질 제고는 늘 우리 당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군춘시 살고 있는 니림 씨는 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렸는데 의료보험 덕분에 경제와 생활상에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병도 많이 호전되어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해민 정책에 감사하며 조국의 품에서 더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서 소품 긴급 상황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의 정영숙 씨도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를 잘 따르는 손자 최지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지금 여기 방건원역 공천에 이미 다 대피했습니다. 여기 면민촌이 대피 중입니다. 예, 우리도 불리 전에 대피시키겠습니다. 예, 김석이, 나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면민촌이 귀신된다면서 나오셨는데 나도 면민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찾는 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야, 어째 저런 아가 아이래니. 저, 혹시 김석이를 못 봤습니까?
2: 예, 김석이?
1: 예. 거기서 언제 오란다?
2: 그래, 모르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다리를 건너가셔. 예, 저 김석이를 혹시 못 봤습니까? 김석이?
2: 아, 그래서 저기 저명절에서 방금
1: 거기서 언제 오란다 혹시?
2: 아, 그냥 잘 모르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다리를 건너가셔.
2: 예.
1: 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야, 할머니 좀 빨리 걸으셔. 아, 남들은 다 갔는데.
3: 아유, 내 지금 빨리 걸른다는 게 이렇다. 야야야. 아,
1: 할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셔.
3: 아유, 또. 아유, 이제 금방은 또 빨리 걸으라면서.
1: 아야, 할머니.
3: 이 베개를 놔주셔.
1: 내 지겠습니다.
3: 오야, 이 베개만 아이 된다. 어떠? 니 둘라면 이 짐이나.
1: 아, 그 크다마고 내 혼자 어떻게 두 개나 다 두르란가.
3: 야, 그러게 말이야. 니구나 둘거나 두르라. 야야. 이 베개는 절대 아이 된다.
1: 빨리 가게.
3: 가자.
1: 야. 여시고 베개 내 두겠다는데.
3: 아이, 아이 된다고 하지 않냐.
1: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한숨 쉬러 가자.
3: 야, 이 난시판이 언제 쉴 새이슨가?
4: 아이고, 너네 비엔에도 한심하지. 아이, 무슨 게 돈이 그렇게 중간하고 늙은 게고 어린 게고 다 죄뿌리고 그렇게 돈벌이 갔다냐. 이럴 때 혹시 고고돌이도 있었으면 사. 이 늙은 게 무슨 일 이렇게 고생하겠니. 한심한 것들이. 아, 그치 가더라도야 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니.
1: 야, 어머니 무슨 무리실 줄 알고 가겠습니까?
4: 그러니까 그것들이 둔하지. 그 가더라도 야 천계예보람 잘 알아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니. 안심한 것들이.
1: 누구야? 그나저나 너 할배는 어디 가서 이렇게 퍼쩍하게 있다니?
3: 할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니? 지금까지 안 돌아오니까 우리만 고생이지.
4: 아이고, 이 집의 남성들은 언제 다 이 모양이여. 내가 전에 이 영감이 거저 나타나기만 해봐라.
5: 어디 어느 부에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습니까?
1: 할머니, 자리, 야, 할머니, 저기 맨발로 사람 오는데 우리 도와달라고 뭘로 줬을까?
4: 이중 지나가고서 원래 난시판에는 그 강도란 도둑이란 맞는 법이다, 야.
5: 야, 거기 어느 부인가? 야, 아, 이분들이 아직도 여기서 꾸물거리면 어찌입니까? 야, 넌 빨리 할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대피하자고 여기서 뭐하고 있니? 자, 할머니, 여기에 물이 지면 소수지 안에 물이 터지면 여기 순식간에 물마다 된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여기 피합시다.
4: 이랬어. 나는 평생 살면서야 대량 큰 물을 다 봤어도 그 바다만은 못 봤어. 내가 한번 보고 싶어.
5: 야, 할머니도 자, 빨리 할머니 피합시다.
4: 어때? 이 베개 안에 돈 있는가 내 이래 돼요?
5: 예?
4: 없어, 없어. 이봐, 100개요, 100개. 100개 없단데.
5: 야, 아이, 할머니, 지금 사람이 죽는다 산다 하는 판에 그까지 베개 뭐입니까? 베개를 버리고 자고 빨리 같이 가면서.
4: 아, 뭐야!
5: 할머니! 야, 사람을 난 이 여기 진에서 거긴다. 김석이!
4: 문수결아, 석이라고?
5: 예.

0: 이렇게 나 있어도야 왜 사람 보는 눈만 있어? 응? 어째 쟤는 이렇게 보니까 나이랑 새파랗고 후두두두거리는 게 거기가 째요. 민별은 자네 다 알 믿겠어.
1: 아이 할머니 내 그래 이 속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0: 아이고 거짓말 쟤들이 무슨 자기 거짓말 쟤라고 알리고 거짓말을 한답게.
1: 할머니 답답하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무슨 거 맞다고 진짜.
2: 김석이 맞습니다.
0: 무슨 게 맞다고?
2: 네.
0: 네 어떻게 하냐?
2: 야 우리 학교에 와서 몇 번 강화를 했댔습니다.
1: 야 그래도 야 네 나라 알아보는구나. 야
0: 그게 정말이야?
2: 아 정말입니다.
0: 아구야 이제 정말 다시 보니까 그 꿀꿀하고 둥지간 게 속이 같구나.
1: 아이 할머니
0: 아이고 이 젊은 나이에 속이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너구나 요즘 같은 복식판에.
1: 저 할머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바쁘다. 우리 빨리 은퇴하고 대피합시다.
0: 야,
1: 자 빨리 야 너도 빨리
0: 빨리
1: 갈게.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자 이 짐 놔주세요. 아 그리고 할머니 자 내 이 등이 엎으십시오.
0: 어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들 아이들 내 말로 걸어갈 만한
2: 할머니 빨리 엎으셔.
0: 다 저게 빌란 소리도 안 돼요. 내 새길 때 우리 신랑자인데 한번 높여야 보냐노. 여태까지 다른 남자들 곁에 가본 적도 없대요.
2: 할머니 할머니 신랑자 누군가.
0: 저 한심한 거 봐라. 너 그래 여태 내 신랑자 누군 것도 모르고 살았냐.
1: 야 아, 할머니 지금 이 시간이 급한가. 아까 보니까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마지막 집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꿈을 걸리지 마. 자 빨리 여기 엎으십시오.
0: 실수난
2: 할머니 빨리 엎으셔.
1: 할머니
2: 아 빨리
1: 할머니 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빨리 여기 엎으십시오.
0: 엎으셨어. 야 이제 내 속이 이래 영양 줘서 나이랬지. 그래 내 엎을게.
1: 예,
0: 엎을게. 아우 아우 아우 내 무거운데.
1: 아이 괜찮습니다.
0: 아우 아우 아우

0: 아까 한번 들고 더. 아이, 대충 먼저 저 수술소에 가봐야지. 무슨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가? 이게 진당의 김석이구만. 김석이, 김석이, 응. 정신 차려, 김석이.
1: 야, 이게 아발구만.
0: 괜찮소?
1: 예.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0: 야, 이봐 김석이, 여기 어떻게 이런 데 누워 있어냐?
1: 정치 재겠지요 뭐. 근데 아발은 어떻게 돼서 여기로?
0: 아, 저 혹시. 총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야. 직전 아침부터 나오긴 나왔으면
2: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아니 어떻게
1: 아까 그 불탈에서 미끄러 넘어지기
0: 이렇게서
1: 예 삐끗한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내 걱정 말고 아마 빨리 피하소. 난 저기 가봐야 된다.
0: 아이 뭐 김석이 나 네. 저수 좀 가볼게. 김석이 나래 피하.
1: 아발 먼저 피하소. 아, 내 전화해야겠다.
0: 야, 어떻게 가?
1: 어, 야? 또 전화해서 뭐?
0: 야?
1: 야, 자, 아발 빨리 피하소. 나 가봐야 된다.
0: 야, 내가 무슨.
1: 나, 아발 빨리 피하소.
0: 이봐. 내 늙었다고 어째 없애보는 게 아니오.
1: 야, 아니다.
0: 이거 봐. 내 이래 봐도 한나 젊어서는 경륜 받은 사람이란데. 수상 종지야, 응당 내가 보호를 해야 되지.
1: 아이, 내가 어떻게 수사해야 되니까.
0: 하하, 우리 진에서야 급이 제일 높은 양반인데 아, 내한테야 수사해 맞지? 이봐, 어째 내 경력이었던 거 잘 믿어야지 하죠?
1: 아이고,
0: 한번 잘 보냐? 에이, 글쎄 잘 보라는데 고마워.
2: 가자.
0: 첫, 하나, 둘. 첫,
1: 아, 야, 야, 아발, 괜찮을까?
3: 야, 여기야 나의 원수다야.
1: 아발, 아까 빨리 일어났어.
3: 야,
1: 내가 경위원 출신이라면 믿겠습니다.
3: 야.
1: 그래서 오늘은 이따에 미끄러워서 그 신령 바이사 아이들 다 보인다, 그래서.
3: 그렇지.
1: 예, 자, 아발, 빨리 피하셔. 예, 난 저 수술 가봐야 된다.
0: 아이고.

0: 아이고, 김석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내가 볼게. 김석이는 빨리 또 질보에 가보야.
1: 아바이, 정수지 지민이
0: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바이 빨리 가서. 예? 아이고 김석이, 아이고 김석이.
1: 자, 아바이 정근 너무.
2: 야,
1: 아까 아바이 경륜 출신화 하셨죠?
2: 야, 아 예. 예.
1: 그럼 내가 수당 동지 신문으로서 아바이한테 명령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0: 예, 이놈아 김석이.
1: 아하하. 어서 이리 와봐. 이 수상님 명령 집행하여야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자, 다시 뒤로 돌아.
0: 이게 정책이 못 나간다 야.
1: 자, 앞으로 가.
0: 아이씨.
1: 어다. 저, 아마.
0: 어?
1: 잠깐만. 이거니 아까 어떤 한 마리 똘 굶긴다. 이거에 지휘부에 맡겨주십시오.
0: 예, 야, 알겠어. 알겠어.
1: 아,
0: 조심히 올라가죠.
1: 야,
0: 가보겠습니다. 와이 다친 것 같은데 조심하.
1: 빨리 가보자.
0: 김석이 뭐, 김석이 몸 조심하.
1: 예.
3: 야, 하늘 보셔. 아까 그 베개를 내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4: 아이고, 듣기 싫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니. 빨리 타기나 해라.
3: 인지 뭔지 어찌면 이렇게 깜쪽같이 와서 내 돈을 훔쳐갔다. 아이고 정말 안신다 이게.
5: 할머니 도대체 아무 말씀이나 함가? 아까 어디다 떨고 깨지 무슨 어제 김석이를 모함 함가? 그래도 법에 걸린다 법에.
4: 이거 법이고 구간에는 빨리 찾기나 해라.
5: 할머니 빨리 찾으셔.
0: 이게 해물이 아야.
5: 할아버지.
0: 아이고,
5: 할아버지 어째 이제서 온가? 할머니하고 내 언하로 고생했습니다.
0: 예?
4: 아이, 얘 이런 거 하면 어디 가서 허들놀이 치다가 이제서 온도? 아이고, 내 일을 영감 믿고 어떻게 사?
0: 그래, 옆집 영감 믿고 사.
4: 아이, 그래 그렇게 길을 톡톡 쳐주겠습니다.
0: 아니, 너 이게 오늘따라 별나게 사물어 보여한다고 정말야.
5: 할아버지, 응? 할머니 오늘 돈 뭉치 잃어버렸습니다.
0: 무슨
4: 야,
0: 놈이?
4: 내 어디 잊어버렸니? 그 도둑 맞췄지?
0: 아이 뭐 너지? 돈 뭉치라 이게 무슨 소리요? 야?
4: 아이고, 내 글쎄 영감 모르게 아들이 명절 때랑 생일 때랑 준 돈으로 두루두루 모은 돈들로 뭉치 하나 굳이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아 이제 방금 전에 어떤 도둑놈이 와서 싹 도둑질해갔었구만.
5: 떨궜습니다.
4: 이구야야야, 내 막상 떨궜 때도 꼭 그 양반이 주사갔다.
0: 아이 뭐 여튼 그 양반이라 누구? 아,
4: 혹시 영감이 어떤 양반을 못 봤음도?
0: 어떻게 생겼을까?
5: 그 우리 집에 김석이를 말한다.
4: 아 저기 허망 소리라구만. 나리어도 와서 다 빗바지.
0: 이 너치네 이거 어찐다. 지금 와서 바꾸지도 못하고.
4: 미친놈 너치.
0: 에그 한심한 너치요. 어서 이게 맞지?
4: 예, 아이고 이거 예. 어디서 찾았음도?
0: 내 어디서 찾겠어? 김석이 죽대.
4: 아이고야 그럼 아까 그 사람이 김석이 얼구나. 야 사람이 좋다.
0: 아이고 조애도 많기도 많은데 어떤 본시없는 어째 떨고 관계라면서 내보고 지우부에 갔다 맡기라고 날 죽대.
4: 할머니 혹시 지네 김석이를 못 봤은가?
0: 응?
4: 나? 아까 전에 내 봤어.
0: 시간이 병원화 되는데.
4: 이거 보셔. 이게 뭐요?
0: 이게 김석이 비옷이. 예, 벌써 김석이 비옷.
5: 예, 아까 김석이 이 비옷이 못했습니다. 아까 구실 물에 또 내려갈래 건졌더니 설마 이게 김석이 비옷일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
0: 가만. 아까 김석이 조수지 쪽으로 간다면서 혹시 물에? 아까 보니 많이 다친 것 같던데.
5: 예, 그렇죠.
4: 사고라도. 아, 웃을래.
0: 사고.
4: 아이고, 무서운 사람이 상대나 돼. 아이고, 하늘도 보지 마지. 아이고.
0: 예, 이제 정신 잘못됐어.
4: 아이고.
0: 당장 먹고 싶어.
5: 야, 할머니.
0: 아이고, 이거. 우리 이렇게 모두 보내 시작한데. 각기 해제해서 빨리 김석이 잡겨. 김석이 야 빨리 그래 빨리. 아이 뭐 놓지. 아이 어느 쪽으로 가오. 야 김석이 찾아야 되지. 그래 그래.

0: 김석이
1: 김석이 아닌가?
2: 김석이
1: 맞나?
3: 김석이 맞나?
1: 김석이!
0: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1: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내 나이도 엄마였어. 내 정말 나쁜 놈이네요. 김석이!
0: 김석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정말 그 명신촌하고 영풍촌 다 대피하고 그 명통하고 영풍촌
1: 다 대피했습니다.
0: 야 영풍촌도 다 대피하고 조수지정도 조치를 다 됐으니까 이제 실은 나왔어.
2: 예. 이거 김석이 그러니까 조수지 쪽은 모두 무사하다 이게지.
0: 예. 그 조수지 쪽은 단단히 조출됐습니다.
2: 야. 김석이 정말 대단하오 대단해요. 조수지 쪽이 이게 무사하다니까 우리 모두 시름을 싹 나서 시름을
0: 시름 나왔습니다.
1: 수백 년 만에 특대 홍수지만 김석이께서 세밀하고 과단하게 조치를 취했길래 인명사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0: 야,
2: 그래?
0: 야 대단하. 우리 수고 많았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1: 김석이 수고 많았다.
0: 아니다 아니다 전 그것도 제가 할 일이 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완강하게 싸웠을 새끼 인명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심협력하여 더 멋지게 더 새롭게 우리 새마을을 잘 꾸려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4: 예! 있습니다! 정말 있어!
0: 할머니!

0: 금경강성 밀사시의 한순복 씨가 삼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요청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룡강성 밀산시에 살고 있는 한순복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7월 8일은 저의 넷째 삼촌 한호심의 70세 생일입니다. 삼촌은 성격도 활발하고 부지런한 분으로서 가정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장사는 아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부부가 함께 황혼 인생을 화목하게 보냅니다. 하여자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삼촌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삼촌 부부께서 자식들의 효도를 듬뿍 받으면서 노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한순복 씨의 삼촌이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새타령을 보내드립니다.

백년 내 중국 공산당원들은 초심을 잊지 않고 짊어진 사명을 명기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백년의 여정과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고향도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여러 민족 대가정 속에서 찬란한 빛발을 뿜어왔습니다. 심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철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비록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고향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향도 날 따라 번영 부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단합이 이루어져야 위대한 힘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힘이 이루어져야 위대한 사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14억 중화민족은 오늘도 중국 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건강하게 산 시간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운동이나 음식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운동이나 음식보다도 더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 수명 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독서라고 합니다. 장수 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연구하고 25년간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인구 대비 도서관의 숫자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충실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 수명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독서가 노년 건강의 핵심인 치매 발생률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한 권, 두 권 읽은 책이 쌓여갈수록 차곡차곡 건강 수명도 쌓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른 책 한 권 펼쳐야겠다 싶지 않으세요? 가끔 독서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몸의 양분까지 쌓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여성 클럽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면 그래도 매일 내 한 편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이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것도 독서의 일종이겠죠. 네, 가끔 연세가 드시면 사실 글자를 보는 게 글씨를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는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린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여성 클럽을 읽어주는 도서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잡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잡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 안의 내용을 눈으로 후루룩 이렇게 보면서 거의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거의 다 함께해서 저 또한 뿌듯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정신도 네, 건강하게 네,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 수명도 네,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래요. 오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질 높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네, 좀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박서님께서 나를 위해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첫째, 수면. 둘째, 건강한 음식. 셋째, 운동. 넷째, 독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아, 이런 내용은 두고 마음에 두고 네, 우리가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죠. 네,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 독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저도 가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매일매일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혹여나 또 이런 독서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여성 클럽 에서 네, 한 코너를 내와서 여러분들께 네,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작품뿐만 아니라 또 독서 어느 책의 한 구절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네, 우리한테 다 좋은 그런 영양분이 되니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건의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제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 네, 구절구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삶의 질을 높여가 보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성 클럽에는 금선이님 그리고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최소천님, 박정흠님, 최화자님, 최원문님, 박소님 그리고 쨍아이님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저는 금방 박소님께서 보내주신 이 네 가지가 다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비결이죠. 맞아요. 향기님도 저도요. 그래요.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우리 모두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네. 향기님께서 좋아요. 김경희님께서도 좋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함께 네, 가끔 시간이 날 때 제가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냥 낭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나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영웅의 노래입니다. 황금빛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황금빛처럼 반짝반짝하길 바라면서 들려드립니다.

네,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인지 노래를 듣는 내내 또 흥분이 되네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저도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말로 된 4대 명작도 저의 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한 권 한 권 읽어가다 보면 또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경험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막 설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런 독서의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나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클럽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클럽은 조일남 작가님의 글 나와 책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들려드린 노래 네 듣기 좋아요 하면서 금선희님께서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황영훈 가수의 노래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분을 이어서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민호의 노래입니다. 으라차차.

네, 신나는 곡 한 곡 들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제가 다 설레고 신이 나네요. 저는 예전에 꿈이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재능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이런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신문 한 장을 읽어주고 싶었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 좋은 내용을 읽을 수 있어서 뭔가 저의 꿈에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사실 방송을 준비도 못했는데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어제 제가 필사한 내용의 한 단락인데요.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매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작품, 조일남 작가님의 작품 나와 책을 감상하시면서 또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갈까요?

나와 책 조일남.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끔 자신을 두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나는 무엇으로 있는 것일까?

긴 시간 세상을 살아왔으니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첫 번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 그 가운데서 이거다 생각되는 것이 바로 책이었다. 지금의 애들처럼 학전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내 생애 처음으로 만져본 책은 소학교에 입학해서 받은 교과서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소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쁨과 이제 공부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 확인뿐이었다. 기껏해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필요한 책 정도로만 생각했지 책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하긴 누가 글자도 배우지 못한 채 책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내가 진짜로 책에 끌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 3년 후였다. 내가 조선어를 다 익혔을 때 부친이 사놓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부친도 문학 소년 시기를 거쳤는지라 집에 쓴바귀꽃, 홍기보, 삼국연희 등 소설책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 꼭 책을 봐야 한다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책이 그리 좋았을까? 아마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을에서 작은 걸목길을 사이두고 세 남자애가 동시에 한 학교, 한 학급에 입학했다. 누구는 양철아이고 누구는 기화아이인데 초가아이인 나는 여러모로 짝지어 있었고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책은 안식처였고

이기는 이야기는 나에게 그 어떤 정신적 탈출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그러나 10살을 금방 넘긴 아이가 똘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장편 소설의 내용을 리해하면 얼마나 리해할 수 있었을까. 그 뒤로 몸도 자라고 읽은 책들이 축적되면서 책 속의 이야기보다 책 속의 인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책인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의 주인공 바벨의 형상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세상은 이러하고 강철은 이렇게 단련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책은 내 인생의 도로 표식 같은 것이 됐다. 지식 청년들의 하향 바람이 크게 불어오자 나도 거기에 떠밀려 광활한 천지로 나갔다. 그 시절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당시 공사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화 선생한테 제발 사정해 시간이라는 잡지 몇십 권을 빌렸다가 선생이 먼 곳으로 전근하게 돼서야 겨우 돌려드리는 뻔뻔함을 보여줬는가 하면 다들 노름을 하는데 혼자 책을 본다고 동네 젊은이가 내 책을 찢어놓자 욱하는 성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에서의 바벨의 의지로 대학 입시가 회복된 두 번째 해까지 버티다가 결국 혼자 집채호에 남게 된 것이다. 낭떠러지에서 말을 돌려 다음에 대학 입시에 도전해 끝내 대학생이란 명찰을 달았다. 대학생활 4년을 마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 없이 책을 만질 수 있는 출판사를 직장으로 택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놀라운 일이 바로 책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 교재편집실 소학조에서 내가 한 개 학년을 맡아 조선어문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여러 교육 전문가 편집들이 모여 각 학년별 교수 내용을 교정하는 교수 요강을 만들고 각 학년별 편집들이 거기에 근거해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다. 조선어문 지식의 점진적 전수와 함께 민족 문화 내용, 도덕 교양 내용, 애국주의 교양 내용까지 모두 학생들의 심리 연령 특성에 맞게 면밀히 배분됐다. 그렇게 초안이 나온 후 반복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교과서가 완성됐다. 그러니 교과서란 완전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발견은 나에게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얼마 전에 사상해방과 관념갱신의 새로운 사상을 접수한 원인도 있었겠지만 내가 전에 본 책들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서 얻은 깨달음의 영향이 컸다. 그렇지 않은가? 책은 모두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책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작자의 고민과 생각이 들어있고 작자의 노동이 숨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책에서 말하는 진리 같은 내용도 알고 보면 작자의 관점과 주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게 하면 바로 진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과 격동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됐는데 문학 창작에는 힘이 붙을 것 같고 책에 대한 평가에는 왠지 자신이 있어 엿본 것이 바로 문학 비평이었다. 조금 얄팍한 생각이었을까?
문학 비평이라고 하면 내 견해와 주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광활한 천지로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쭉 30여 년간 나는 전문 문학 비평을 해왔다. 거기에 또 교재 편집이라는 직업이 든든히 받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대신 책은 책대로 원 없이 벌 수 있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꼭 봐야 했고 꼭 문학에 대해 말하고 세상에 대해 말해야 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군들 눈칫밥을 먹지 않으리오만 나는 눈칫밥을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인가. 물론 그동안 계속 그 일에 몰두해 있어 직업병같이 모든 일에 대해 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끼쳤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즐거운 전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와 책 사이의 관계였다. 전에는 책이 내 삶의 길잡이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다.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많은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했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몫으로 된 것이다. 내가 내 발언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책과의 반백년이 넘는 인연, 바로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첫 번째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도 책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무기야 잘 이끌어가 아니라 무기야 계속 함께 해다오가 내 바람이다. 내 향년이 계속되는 한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이 책이 아닐까?

헌 모자 하나 덮어 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네, 금방 조일남 작가님의 나와 책이란 작품에 이어서 최백호님의 독백 네, 책 듣고 왔는데요. 어떠세요? 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또 때로는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기 위해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곤 합니다. 그리우가 무엇이든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딛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뜨끔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필사를 하면서 오히려 독서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책은 읽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요. 책만 들면 왠지 모르게 자꾸 잠이 쏟아져서 말이죠. 어쩌죠? 그래서 그런 이런 피탈로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가야 합니다.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채워야 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또 그 필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매일 책 속에 좋은 내용들을 적으면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즘은 독서도 조금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지금 운동도 어찌 보면 거의 네, 견지를 하다 보니까 피부도 왠지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저는 항상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서도 가끔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점점 더 예뻐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예뻐지다 보면 거울 앞에 더 서고 싶고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쁜 옷도 더 입고 싶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왠지 모르게 조금 축 처진 그런 느낌으로 몇 년간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반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저 또한 많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일 많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책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는 우리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그런 시간들 또 가끔 출퇴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해서 거의 그런 시간이 적지만 예전에는 혼자서 사실 공공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도 생각해보면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찰나찰나의 순간들도 쌓이면 한 페이지 두

시간을 만드는 작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잠자리 들기 전 10분의 평안, 그렇게 책은 우리의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책이 좋은 이유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고 싶으세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아날로그적 매력, 네, 옛날의 그런 매력을 선물해 주는 것을 저는 뽑고 싶은데요. 책을 만났을 때의 설레임,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는 가끔 그 김쌤이 추천해 주는 책을 네, 구매할 때 있는데요. 그 택배 받기 전까지 좀 설레이거든요. 표지와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감촉도 좋고요. 책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까지 모두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모두 정말 휴대폰만 네, 만지작 하는데요. 가끔은 그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옛날 아날로그적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아날로그적 그런 순간을 느끼고 있는 셈이죠. 독서의 가장 큰 매력은 혼자이지만 함께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공감 가죠? 혼자서 책을 읽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받곤 하죠. 책 속에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한 페이지의 이야기가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울여 듣는데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독백처럼 울리는 최백호의 노래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 이런 독백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의아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이 노래를 들려드릴 때 박소님께서 이런 노래도 있으세요 하던 그 순간이 전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요. 최소천님도 오늘 최백호 가수의 노래에 뭉클했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또 특유하죠. 내용도 좋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서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글로 표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릴 때 읽었던 수많은 명작과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차곡차곡 읽어두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박서님, 네, 지혜롭게 사시는 박서님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랑독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있었잖아요. 마당에서 엄청

될 겁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참 좋은 글이네요. 독서를 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책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오늘 책에 대한 방송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사실 준비가 덜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우리 방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김성공님께서 소학교 1학년 때 십자관 넘긴 후 그냥 앉아 과문을 다 읽고야 일어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소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도 신문을 읽는 애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오늘 좋은 글 내용으로 책은 친근한 친구라는 실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노년에는 치매 예방에도 으뜸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투자가 필요 없이 네, 우리 함께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질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서님께서 어릴 때 선생님 댁 책장 속에 그 많은 책을 선생님 덕분에 한 권 또 한 권 읽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책 한 권 건네받아 안을 때마다 늘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책을 어디가 구하기 힘들었죠. 책이 있는 집들도 많지 않았고 이런 선생님이 또 오늘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감사함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늘 또 저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서 하늘 끝까지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또 생방송은 이렇게 또 따뜻한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향기님께서 아버지가 소학교 교장이셨는데 맞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죠. 학교 공장이 잘 돼서 그림책을 한 마디씩 사들여 올 때면 저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책을 즐겨보는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보려고 하는 네 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호응해주시고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옥화님 오랜만에 네, 출석 체크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빨리 흐르죠.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르녹입니다. 네, 화사한 빛이 내리는 좋은 아침. 네,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0대에 들어서 정신없이 올라오는 흰머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울을 보면서 이제부터 쉴 새 없이 자라날 흰머리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삐죽삐죽 올라오는 흰머리에 관해 밤이 영원할 것처럼이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흐릿해진 거울을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살이 내려 주름이 두드러진 얼굴과 삐죽삐죽 올라온 흰머리가 보였다. 진은 거울의 표면을 닦으며 레일은 염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고 이 삶은 어딘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쓸려 가버릴 것이다.

네. 밤이 영원할 것처럼이라는 책 중에 한 단락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문득 흰머리가 보였을 때 마음이 묘해집니다. 이런 날이 왔구나 싶고 염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염색을 해서 일시적으로 검게 물들여도 기세 좋게 흰머리는 또 올라올 것이고 에라 그래 함께 살자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이제는 흰머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뽑으면 뽑을수록 계속 나오고 그칠 새라 쉴 새 없이 배로 늘어나는 우리 흰머리.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민호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 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대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십시오.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 잡수십시오.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살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화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없다. 쓸데없이 돈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전 새 것 하나 사드릴까요? 잘 나온다. 몇 년은 문제없다.

사실 지금 보는 텔레비전도 2012년에 딸애가 아파트를 사주면서 당시 병정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화질도 좋고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다. 또 새 집 객실의 크기도 안성맞춤이다. 액정 텔레비전은 또 무선 텔레비전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 내가 나서 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처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령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령정시 교회의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셋집을 맡았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식량 200여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셋집비는 한 달에 40원이었다. 철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르워 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에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업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사한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수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병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령정소학교에 실어 갔다. 그리고는 셋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흐드레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정현 배초구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일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사 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감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 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 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양식은 우리 네 식구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진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셋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집문을 나섰다.

비록 셋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충깡충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던 농촌과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인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애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탈곡이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 보지도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렸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때가 이슥히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규리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수그리고 낙태한 고양이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도했다. 먼저 아들 놈이 한창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율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율수 엄마가 씽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쫓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 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화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하고 내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이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주제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 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내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덤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슴이라고까지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처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처가집 이영 엉키, 언덜수리, 벽 파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분파리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수전 사기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양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털기를 하면서 나달을 주었다. 가을이 되어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정말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000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애는 소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 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텔레비전만 보았다. 아마 온 방학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등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 그냥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으로 아들 명길이는 불만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화는 입이 뾰로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고종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언돌쟁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놓았다.

이튿날부터 아이들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내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구차한 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늘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니까요. 네, 몸이 아파도 자유가 없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한 가지씩 착착 덜어내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을 때 자유도 얻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련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흑토지 아들딸들은 한 마음으로 당을 따릅니다. 일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북극 초소에서 유전 유정 현장까지 그리고 흑토지 논밭에 이르기까지 용강 아들딸들은 설레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대회 성황을 시청했으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몸은 최북방에 있지만 마음은 당주항을 향하는 진심어린 충성심은 새 장정의 길에서 본업에 충실하고 새 사업을 일구는 막강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 주황대가 대형 야외 스크린 앞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백발이 성성한 로일대 당원과 생기 넘치는 청년 학생들이 함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과 조국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과 자부심은 북경인민대회당 대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가효량 씨가 현장에서 벅찬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최북단 마카 북극촌 당지부가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돼 이 국경 지역 당원들에게 큰 고무가 됐습니다. 동강 8차 허조족향 당위원회도 같은 영예를 안게 돼 민족 차림을 한 허조족 군중들은 춤과 노래로 당의 생일을 축하하고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대경 유전 생산 현장에서 할빈 전기그룹 증기 터빈의 영접 불꽃 옆에서 북대황의 광활한 옥토 위에서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에 대한 사랑을 녹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일본 침략군 제73일 부대 죄증 진열관과 심양 9.18 역사 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정의의 심판 신중국 일본 전범 심판 역사 특별전이 7월 1일 73일 부대 죄증 진열관 임시 전시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방위적 관점으로 1956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별군사법정이 심양 태원 두 곳에서 45명 일본 전범을 공개 심판한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복원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 전범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분을 받아들인 세계의 사법사적 기적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은 입경 관광 시장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의 대외 개방을 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상호 무비자 정책 우세를 잘 활용해 출입국 관광 편의화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성 직속 부문과 연합해 출국 세금 환급 최적화를 통한 입경 소비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정책 등 네 가지 지원 조치를 발표해 통관 효율성, 소비 우대, 서비스 보장을 갖춘 전방위 입경 관광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성은 또 빙설의 핵심 IP를 깊이 파고들어 세계 관광경제포럼, 할빈국제빙설축제 등 일련의 중대한 국제문화관광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해외 추첨관, 국경 간 홍보 행사를 마련해 동북아, 동남아, 구미 등 주요 관광객 유치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정밀한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방송사 CNN을 초청해 할빈 빙설 대세계 새해맞이 광경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으며 할빈은 UN 세계 관광기구로부터 세계 빙설 관광 탁월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흑룡강 문화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와 명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전성 입경 관광객은 연인원 177만 4천 명으로 동기 대비 47.8% 증가했고 입경 관광 수입은 191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빙설 시즌 동안 동남아 입경 관광 전세기 편수는 동기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동남아, 구미, 향항, 오문, 대만 등 국가와 지역은 이미 우리 성의 중요한 입경 관광객 유치지가 됐습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할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할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전 제1진 문화관광융합발전 10대 혁신사례 발표 대회가 복단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할빈의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사계절 문화관광 신모델 사례가 뛰어난 혁신성과 업계 시범 가치를 인정받아 제1진 문화관광융합발전 10대 혁신사례에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할빈이 계절성 관광도시 발전의 장벽을 허물고 겨울과 여름이 선도해 사계절 번영하는 문화관광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빈의 상품 혁신, 감성 서비스 및 전시민 참여 모델은 랭자원을 핫경제로 전환한 실천적 모범 사례를 창출했으며 국내 유사 도시들에게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얼빈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4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몽롱하여 눈앞에 모든 것이 아리숭하게 보였다. 행리 어머니가 밥을 가져왔을 때 무엇이라 하였는지 어느 때 돌아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자기가 정말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다고 여겼다. 보라, 애의 파들거리는 얼굴과 보르르 떠는 입술은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만자는 노래를 즐겨 부르니 꿈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 조그마한 얼굴은 얼마나 고요한가. 어머니는 아이의 피와 자신의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아이의 몸이 자기의 가슴을 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놈들은 낮에 이식을 잃은 두 모녀를 감방 안에 넣었다. 어머니는 의식이 똑똑치 않을 뿐이지 벌써 깨어났으나 아이는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만자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고 가는 흐느낌 소리마저 내지 않았다. 달빛이 비쳐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는 완전히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딸의 몸을 오르만지기 시작하였다. 참을 수 없는 비애가 다시금 그를 지지눌렀다.
1: 만자, 얘야, 듣거라. 엄마가 부른다. 너 들리니? 만자야.
0: 이윽고 만자는 정말 귀익은 목소리를 들은 듯이 눈을 빠끔히 뜨고 어머니 아래턱 오른쪽에 있는 검은 기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안아올렸다.
1: 예, 엄마라고 불러라. 엄마라고. 만자야. 착한 애야, 내 기운 따라. 만자야, 우리 만자. 만자야.
0: 만자는 울지 않았다. 애어린 생명이 참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는 소리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어머니의 얼굴만 똑바로 올려다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다섯 살 나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수연이 독강이와 수자인 것 같이 여겨졌다. 가슴속은 딸에게 하고 싶은 말로

0: 울지 마라. 넌 벌써 많이 울었어. 넌 엄마가 늘 고마워하는 걸 알지? 너는 태어나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보지 못했지. 엄마는 너를 낳은 그날에 널 안고 너의 큰아버지와 오빠 아지미를 묻고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얘야, 너 아니? 바로 왕열 그 악당놈이 우리 집을 망쳐놓았단다. 우리 만자는 엄마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풀밭에서 기고 땅 위에서 굴다 보니 엄마는 너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얘야, 넌 겨우와 나무를 먹고 이만큼 컸어. 내가 먹은 엄마의 젖도 뜨거운 것이었지. 착한 애야. 쓴바귀의 뿌리는 쓰지만 꽃은 향기롭단다. 넌 이렇게도 많고 많은 쓴맛을 먼저 보았으니 이후에는 응당 행복을 누릴 것이야.
1: 어머니는 마치도 즐거워진 듯이 행복의 격정을 가득 담고 말을 이었다.
0: 만자야, 너 아니? 너의 언니와 오빠, 널 늘 안아주던 강오빠와 성미언니, 그리고 널 데리고 놀며 노래를 가르쳐주던 팔로군 오빠들이 뭘 하는지를 말이다. 넌 알 거야. 우리 만자는 알고 말고. 그래, 외놈을 죽인다. 오라. 얘야, 그들은 외놈을 치고 혁명을 하여 우리 고생하는 중국 사람들의 가난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자는 거야. 귀여운 애야, 엄마는 늙어서 그 좋은 때를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으나 넌 그때 가면 다 자라서 큰 처녀로 되지. 넌 꽃을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지 않니? 옳지. 우리 만자는 노래도 즐겨 부르지. 그때 가면 바로 성미 언니가 말한 것처럼 배우가 될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공연하는 걸 구경하고. 얘야, 지금 사는 우리들은 모두 너희들의 후대들을 늘 생각한단다. 만자야, 귀여운 애야, 넌 아직 아버지를 못 봤지? 아버지가 돌아오면 널 알아보지 못할 거다. 만자야, 만자야, 내 귀여운 딸아, 엄마 말 들었니? 만자야.

몸의 온기는 사라졌다. 간간하던 호흡마저 멎어버렸다. 그는 옴짝하지 않는다. 딸은 죽었던 것이다.

양통역관. 모든 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산채로 삼켜버리려고 하였다. 그는 격려하였다. 그는 외치며 머리로 벽을 받고 발로 땅을 굴렀다. 이 세상에서 제 자식을 살해한 놈들보다 더 흉악하고 저질러온 원수가 어디 또 있으랴.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보다 더 아프고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또 어디 있으랴. 어머니는 점차 진정하였다. 그는 만자의 시체를 꼭 끌어안고 아직도 감지 않은 아이의 작은 눈을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만자야, 눈을 감아라. 엄마 말 듣고 눈 감고 자거라. 얘야, 엄마 마음이 모질어서 널 죽이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예민은 네가 죽는 것을 보니만 내가 100번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기억하거라. 얘는 매국 너들이 널 죽였다. 그놈들은 이제 또 이 엄마를 죽인다. 얘야, 넌 책 크지도 못하고 놈들한테 죽었구나.

0: 우리 만자. 눈 감고 자거라, 응? 엄마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 언니와 오빠, 공산당과 팔로군이 우리 모녀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1: 한 쌍의 억센 작은 눈은 어머니의 자애 넘친 쓰다듬 아래서 천천히 감겨졌다. 눈동자에서 구슬처럼 반짝이는 두 방울의 눈물이 굴러나와 꼭 맞붙은 보실보실한 속눈썹에 걸려서 어스름한 달빛을 받고 수정 같은 보석빛을 반짝이었다. 만자의 머리에 꽂혀있는 시들어버린 쓴바귀 꽃은 비에 물들어 마치 다시금 소생한 듯 꽃잎들을 펼쳤다.

마음이 깊었다. 온종일 야수같이 날뛰던 놈들은 쿨쿨 잠들었다. 보총을 가로매고 보초서는 절벽놈은 눈꺼풀을 내리깔고 술에 취하여 씩씩거리며 발뒤축을 잃어버린 듯 비칠비칠 문어기 위에서 어슬렁거렸다. 뜨락 안채에서 일부러 보초서는 괴력은 놈을 골려주듯이

0: 수시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저르륵 저르륵 마장 노는 소리, 아양 떠는 계집들의 새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초놈은 결이 나서 쏘아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어기로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물어볼 사이도 없이 두 사람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다. 짙은 분냄새가 보초놈의 코를 쿡 찔렀다. 그놈은 얼결에 숨을 훌 들이마셨다. 행리 어머니는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1: 저, 나리. 저, 나리. 왕족 조카가 나보고 술과 안주를 가져라고 했어요. 우릴 들여보내줘요.
0: 기르군 놈의 눈은 마치 쇳조각이 자석에 끌리듯이 금시 휑하니 행리 어머니의 몸 뒤에 서 있는 손의 몸에가 떨어졌다.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진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옥자는 행리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기름이 흐르도록 머리를 빗었다. 얼굴에도 분을 잔뜩 바르고 몸에도 향수를 가득 뿌렸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차림은 난생 처음이었다. 옥자는 가슴이 얼마간 두근거렸으나 겉으로는 부끄러운 척하며 머리를 숙이고 잠자코 있었다. 이에 보초놈은 더더욱 정신이 홀리어 대답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행리 어머니는 이놈이 밉살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달콤하게 말하였다.
1: 나리, 얘는 내 외조카예요. 올해 17살이죠. 요즘 알아 누웠다가 이제 방금 일어났어요. 저, 나리, 우릴 들여보내줘요. 네?
2: 안 돼. 낯선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라는 우의 지시가 있어. 그 아수머니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난 담보할 수 없단 말이야.
0: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 옥자의 영채도는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행리 어머니가 옥자에게 눈짓을 보내자 옥자는 급히 입을 열었다.
3: 이모, 혼자 들어가세요. 전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1: 그러자꾸나. 저, 얘야, 멀리 가지 말아라. 날이 어두워서 너 혼자 못 가. 날 기다려서 같이 집에 들어가자.
3: 네.
0: 드라마 숨바귀꽃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4: 北京时间13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波873kHz，초단파103.5MHz，黑龙江조선어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격동된 심정으로 중국공산당 창문을 열렬히 경축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여러 민족인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분투하여 세계를 놀래오는 휘황찬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중국공산당이 없으면 세중국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이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우리의 위대한 당을 찬미하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를 감상하면서 당의 생리를 열렬히 경축합시다.

연계시 서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하숙 씨는 10살 신 큰아버지 황동승 씨가 더욱더 그리워한다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황하숙 씨의 큰아버지는 1919년에 항일하다가 반역자의 밀고로 포위되어 장렬하게 희생됐답니다. 황하숙 씨의 가족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을 열애하는데 아버지는 해방 후 삼합에서 가장 일찍 입당하셨고 황하숙 씨도 입당한 지 25년이 되는 노당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노래 그대들은 생각해 보았는가를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전면적인 초교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날로 향상하는 생활 수준과 건강질 제고는 늘 우리 당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군중시에 살고 있는 니림 씨는 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렸는데 의료보험 덕분에 경제와 생활상에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병도 많이 호전되어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해민 정책에 감사하며 조국의 품에서 더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서 소풍 긴급 상황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의 정영숙 씨도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를 잘 따르는 손자 최지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 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지금 여기 방관원 옆 공천에 이미 다 대피했습니다. 여기 명림천이 대피 중입니다. 예, 우리도 불기 전에 대피시키겠습니다. 예, 김석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명림천이 귀신된다면서 나오셨는데 나도 명림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예예, 찾는 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야, 어째 저런 아가 아이래니. 저 혹시 김석이로 못 갔습니까?
2: 예, 김석이?
1: 예.
2: 아, 명림천에...
1: 거기서 언제 오란다?
2: 그래, 모르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다리를 건너가셔. 예, 저... 김석이를 혹시 못 봤습니까? 김석이?
2: 아, 그 저기 명림천에서 방금
1: 거기서 언제 오란다 혹시?
2: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다리를 건너가셔.
2: 예.
1: 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야, 할머니 좀 빨리 부르셔. 안

0: 쓴다.
1: 어이야, 이 베개만 아이 된다. 어따, 니 둘라면 이 짐이 나.
0: 아, 그 크다마고 내 혼자 어떻게 두 개나 다 두르란가.
1: 야, 그러게 말이야. 니고나 둘거나 두르라, 야. 오, 이 베개는 절대 아이 된다.
0: 빨리 가게.
1: 가자. 아,
0: 그러시고 베개 내두겠다는데.
1: 아이, 아이 된다고 하지 않냐?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한숨 쉬러 가자.
0: 야, 이 난시판이 언제 쉴 새이슨가?
1: 아이고, 너네 비애미도 한심하지. 아이, 무슨 게 돈이 그렇게 순간하고 늙은 게고, 어린 게고, 다 짓부리고 그렇게 돈벌이 갔다냐? 이럴 때 그새 고고돌이도 있었으면서. 그게 무슨 이렇게 고생하겠니? 한심한 것들이. 아, 그치, 가더라도, 야, 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니?
0: 야,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슨 물이실 줄 알고 갔겠습니까?
1: 그러니까, 그것들이 둔하지. 그 가더라도, 야, 천개의 보람 잘 알아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니? 한심한 것들이. 누구야? 그나저나, 너 할머니 어디 가서 이렇게 퍼쩍하게 있다니?
0: 할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니? 지금까지 안 돌아오니까 우리만 고생이지.
1: 에휴, 이 집의 남성들은 언제 다 이 모양이여? 내가 전에 이 영감이 거저 나타나기만 해봐라, 유.
2: 거기 어느 분이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습니까?
0: 할머니, 자리, 야, 할머니, 저기 맨발로 사람 오는데 우리 도와달라고 얼마나 좋았을까?
1: 이쯤 지나가고서. 원래 난시판에는 그 강도란 도둑이란 맞는 법이다, 야.
2: 야, 거기 어느 분인가? 야, 아, 이분들이 아직도 여기서 꾸물거리면 뭔 짓인가? 야, 너무 빨리 할머니 모시고 산으로 대피하자고 여기서 뭐하고 있니? 자, 할머니, 여기에 물이 지네. 저수지 안에 물이 터지면 여기 순식간에 물마다 된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여기 피합시다.
1: 이랬어. 나는 평생 살면서야 대량 큰 물을 다 봤어도 저 바다만은 못 봤어. 내 한번 보고 싶어.
2: 야, 할머니도 자 빨리 물 피합시다.
1: 어째 이 베개 안에 돈 있는 간에 이래 돼요?
2: 예?
1: 없어. 없어. 이봐, 100개요. 100개. 100개. 없단데.
2: 야, 아이, 할머니, 지금 사람이 죽는다 산다 하는 판에 그까지 그게 뭐입니까? 얘를 버리고 자고 빨리 같이 가면서.
1: 강도야! 할머니!
2: 뭐라? 야, 할머니, 나는 얘 여기 지내 석인다. 김석이!
3: 미숙여라, 석이라고?
2: 예.
1: 네, 야, 이렇게 나 있어도야 그 사람 보는 눈만 있어.
3: 어? 어제 제 눈 이렇게 보니까 나이라 새파랗고 후두두두거리는 게 거기 같대요.
1: 민대는 자네다 알 믿겠어.
2: 아이, 할머니, 네 그래, 이 속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1: 아이고, 거짓말자들이 무슨 자기 거짓말자라고 알리고 거짓말을 한답대.
2: 할머니, 답답하네.
1: 맞습니다. 이게 무슨 건 맞다고
0: 아니야.
1: 김석이 맞습니다.
0: 무슨 건 맞다고?
1: 네. 네 어떻게 하냐? 우리 학교에 와서 몇 번 강화를 했댔습니다.
2: 야, 그래도 야, 네 나라 알아보는구나.
3: 그게 정말이야?
0: 아, 정말입니다.
1: 아구야, 이제 정말 다시 보니까 그 꿀꿀하고 둥지간 게 속이 같구나.
2: 아이, 할머니.
1: 아이고, 이 젊은 나이에 속이 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너구나 요즘 같은 복색판에.
2: 저 할머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바쁘다. 우리 빨리 대하고 대피합시다. 자, 빨리. 야, 너도 빨리.
1: 빨리 갈게.
2: 아이고, 할머니. 자, 이 짐 놔주세요. 아, 그리고 할머니, 자, 내 이 등 옆이시죠.
1: 어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디어. 네? 내 말로 걸어갈 만한
0: 할머니 반이 옆이셔.
1: 다 저기 빌란 소리도 안 돼요. 내 새길 때 우리 신랑 된데 한번 높여 보냐노. 여태까지 다른 남자들 곁에 가본 적도 없대요.
0: 할머니 신랑 된 누군가.
1: 저 한심한 거 봐라. 너 그래 여태 내 신랑 된 누군 것도 모르고 살았냐.
2: 야, 아이, 할머니 지금 이 시간이 급한 바. 아까 보니까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마지막 집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꿈을 걸리지 마. 자, 빨리 여기 엎으시죠.

0: 할머니.
1: 아, 빨리.
0: 할머니, 나 아직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빨리 여기 보십시오.
1: 보셨어? 야, 이제 내 성인의 영양 줘서 나야 되지. 그래, 내 어떻게? 어떻게? 아우, 내 무거운데.
0: 아, 괜찮습니다.
1: 아우, 아우, 아우.

0: 아까 한번 들고 더. 아니, 대든 먼저 정수수 쪽 가봐야지.
1: 무슨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가? 이게 진당의 김석이구만. 김석이, 김석이, 정신 차려, 김석이.
2: 야, 우리 아발구만.
1: 괜찮소?
2: 예.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야, 이봐 김석이, 여기 어떻게 이런데 누워 있어, 야?
2: 정치 재겠지요 뭐. 근데 아발은 어떻게 돼서 여기로?
1: 아, 저 혹시. 총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야. 직접 아침부터 나오긴 나왔지만
3: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어?
2: 예, 아까 그 불탈에서 미끄러 넘어지기
1: 이렇게 해서
2: 예, 삐끗한 가슴. 아발 내 걱정 말고 아발 빨리 피하소. 나는 저기 가봐야 된다.
1: 뭐 김석이 나? 네? 저수 쪽 가볼게. 김석이 나래 피하.
2: 아발 먼저 피하소. 내 전화를 해야겠다.
1: 어쩌리라.
2: 너 또 전화 있어 뭐. 자, 아발 빨리 피하소. 난 다 봐야 된다.
1: 야, 내가
2: 나 아발 빨리 피하소.
1: 이봐. 내 늙었다고 어째 없애보는 게 아니오.
2: 야, 아니다.
1: 이거 봐. 내 이래 봐도 한나 젊어서는 경륜 받은 사람이란데 수상종지야. 응당 내가 보호를 해야 되지.
2: 내가 어떻게 수사해야 되니까.
1: 하하, 우리 진에서야 급이 제일 높은 양반인데 내한테야 수사에 맞지. 이봐, 어째 내 경륜이었던 거 참 유다이즈 하죠. 한번 잘 보냐. 그래서 잘 보라는데 보면 아
3: 가자.
1: 첫 하나 둘 셋.
2: 야 아발 괜찮을까?
4: 야, 여기야 나의 원수다야.
2: 아발 아까 빨리 일어났어. 내가 경유원 출신이라고 믿겠습니다.
4: 야.
2: 그래서 오늘 이 땀 미끄러워서 그 신령 바이사 아이들 다 보인다 그래서.
4: 그래서 그렇지.
2: 예. 자 아발 빨리 피하셔. 예, 난 저 수술 가봐야 된다.
1: 아 이보 김석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내가 볼게. 김석이는 빨리 또 주위부에 가보야.
2: 아발 저 수술 지민이
1: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발 빨리 가서. 예? 아이 뭐 김석이. 김석이.
2: 자 아발 정유원 너무.
5: 야
2: 아까 아발 경유원 출신을 하셨죠.
5: 야 아 예.
2: 그럼 내가 수상동지 신문으로서 아베한테 명령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1: 예, 이놈의 김석이 이래.
2: 아하하, 어째 이리 와봐. 이 수상님 명령 집행하여야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2: 자, 다시 뒤로 돌아!
1: 이거야, 정택을 못 만난다, 야.
2: 자, 앞으로 가!
1: 에이씨.
2: 아발!
1: 어?
2: 잠깐만. 자, 이거네. 아까 어떤 한 명이 떨고 옮긴다. 이거에 지휘부에 맡겨주십시오.
1: 예, 알겠어.
2: 아발, 조심히 올라가시오.
1: 김석이, 와이 다친 것 같은데 조심하.
2: 아발, 빨리 가옵소.
1: 김석이 뭐, 김석이 몸 조심하.
2: 예!
6: 그 백야를 내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7: 아이고 듣기 싫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니. 빨리 타기나 해라.
6: 아이고 그놈 뭐 속인지 뭔지 어찌 뭐 이렇게 깜쪽같이 와서 내 돈을 훔쳐갔다. 아이고 정말 한심다 이게.
8: 할머니 어째 아무 말씀이나 함가. 아그 어디다

0: 고생했습니다.
1: 예.
2: 아이, 이 영감은 어디 가서 허널놀이 치다가 이제 사온도. 아이고, 내 이를 영감 믿고 어떻게 사오?
1: 그래, 옆집 영감 믿고 사오.
2: 아이, 그래, 그렇게 길을 톡톡 쳐주겠음도?
1: 아니, 너 이게 오늘따라 별나게 사물어 부여한다고, 정말야.
2: 할아버지, 할머니 응? 오늘 돈 뭉치 잃어버렸습니다.
1: 무슨
2: 야, 내 어디 잊어버렸니? 그 도둑 맞췄지?
1: 아이 뭐 너지? 돈 뭉치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야?
2: 아이고, 내 글쎄 영감 모르게 아들이 명절 때랑 생일 때랑 준 돈으로 두루두루 모은 돈들로 꽁치 하나 구우세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아 이제 방금 전에 어떤 도둑놈이 와서 싹 도둑질 해갔었구만.
0: 아이고, 나한테 물었고 어디다 떨고 왔습니다.
2: 이구 야야야, 내 막상 떨고 때도 꼭 그 양반이 주워갔다.
1: 아이 뭐 여튼 그 양반이라 누구?
2: 혹시 영감이 어떤 양반을 못 봤음도?
1: 어떻게 생겼을까?
0: 뭐 우리 집에 김석이로 말합니다.
2: 다 저기 허망 소리 나고만 나리어도 와서 다 빗바지.
1: 이너 지네 이거 어쩐다. 지금 와서 바꾸지도 못하고.
2: 미친놈 놓지.
1: 에그 한심한 놓지요. 어서 이게 맞지?
2: 어구예, 이 열수구만. 어구 이거 어디서 찾았음도?
1: 내 어디서 찾겠어? 김석이 죽대.
2: 어구야. 그럼 아까 그 사람이 김석이 얼구나. 야, 사람이 좋다.
1: 아이고, 소애도 많기도 많은데 어떤 본시 없는 본시 없는 어째 떨고 관계라면서 내보고 지우부에 갔다 맡기라고 날 죽대.
2: 할머니, 혹시 지네 김석이를 못 봤은가? 응? 야, 아까 전에 내 봤어.
1: 시간이 병원화 되는데.
2: 야, 이거 보셔. 이게 뭐여?
1: 이게 김석이 비옷이구나. 김석이 미워서.
2: 예, 아까 김석이 이 미워서 못했습니다. 아까 꽃을 물에 또 내려오길래 건졌더니 설마 이게 김석이 미워실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
1: 가만. 아까 김석이 조수지 쪽으로 간다면서 혹시 물에?
2: 물에?
1: 아까 거의 많이 다친 것 같던데.
2: 예, 혹시 사고라도 오실래?
1: 사고? 정신 잘못됐어 이게.
2: 아이고,
1: 당장 먹고 싶어서 먹고
2: 싶어. 야, 할머니.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렇게 모두 보내실 시간도 안 돼. 각기 해제해서 빨리 김석이 잡겨. 김석이, 야 빨리, 빨리 그래, 빨리. 아이고, 너지. 아이고, 어느 쪽으로 가오. 야, 김석이 찾아야 되지. 그래, 그래.
2: 언니, 저기, 저분이 어디? 김석이 아닌가?
1: 무슨?
2: 맞나? 김석이 맞나? 김석이.
1: 야, 이거 여러분, 김석이 뭐? 김석이. 아이고, 예, 와, 할머니, 예, 아마, 예, 야, 아, 이게 왔어.
2: 김석이, 예, 예. 아유, 김석이, 내 나이도 헛먹었어. 내 정말 나쁜 놈이네요. 김석이, 어떻소? 야,
1: 김석이, 어떻소? 대체했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아, 정말, 그, 명진촌하고 영풍촌 다 대피하고, 그, 명진촌하고 영풍촌.
2: 다 대피했습니다.
1: 야, 영풍촌도 다 대피하고. 조수지 쪽도 조치를 다 됐으니까 이제 실은 맞어. 예. 이거 김석이 그러니까 조수지 쪽은 모두 무사하다 이기겠지.
3: 예. 그 조수지 쪽은 단단하게 조치를 됐습니다.
1: 야, 김석이 정말 대단하오 대단해요. 조수지 쪽이 이게 무사하다니까 우리 모두 시름을 싹 났어. 시름을
3: 났어.
4: 수백 년 만에 특대 홍수지만 김석이께서 세밀하고 과단하게 조치를 취했길래 인명사고나 한 명도 없습니다.
1: 야, 그래? 야, 대단하다. 우리 수고 많았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2: 김석이 수고 많았다.
1: 아인다, 아인다. 전 그래서 제가 할 일이 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완강하게 싸웠지 새끼. 인명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심협력하여 더 멋지게 더 새롭게 우리 새 마을을 잘 꾸려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2: 예, 예 있습니다. 정말 있어.
1: 할머니.

금경강성 밀산시의 한순복 씨가 삼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요청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경강성 밀산시에 살고 있는 한순복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7월 8일은 저의 넷째 삼촌 한호심의 70세 생일입니다. 삼촌은 성격도 활발하고 부지런한 분으로서 가정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장사는 아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부부가 함께 황혼 인생을 화목하게 보냅니다. 하여자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삼촌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삼촌 부부께서 자식들의 효도를 듬뿍 받으면서 노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를 요청합니다. 네, 그럼 한순복 씨의 삼촌이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세타령을 보내드립니다.

행렬래 중국 공산당원들은 초심을 잊지 않고 짊어진 사명을 명기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100년의 여정과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고향도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여러 민족 대가정 속에서 찬란한 빛발을 뿜어왔습니다. 심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철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비록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고향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향도 날 따라 번영 부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단합이 이루어져야 위대한 힘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힘이 이루어져야 위대한 사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14억 중화민족은 오늘도 중국 공산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일의 크기나 중요성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환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환은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고르고 밭을 갈고 물을 주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밭은 늘 풍년을 맞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풍요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환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해주기는 했지만 때때로 작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작은 일이나 자잘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광장에 쌓인 나뭇가지를 치우는 일이나 농작물의 잉여물을 정리하는 일 등이 그들이 보통 하지 않으려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성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리고 난 후 마을 광장에서 많은 쓰레기와 잔해들이 쌓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성환은 그 작은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광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성환은 꾸준히 일을 마무리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도왔고 마침내 광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일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환은 단지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소중하고 작은 일일수록 더 성실히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성환이 청소한 광장을 지나며 그가 왜 작은 일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환의 말대로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하여 그것이 모여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말은 단순히 일상적인 태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깊고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전달하려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환이 작은 일까지 성실히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실함은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단지 큰 일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함을 갖추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큰일에서도 더욱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작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0: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환의 모습을 보며 성실함의 가치를 더욱 신감할 수 있습니다. 성환은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은 노력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성실함은 단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속담은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성환은 한 번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처리할 때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일관되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환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실히 해나가려면 그 일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속담은 자기 존중과 자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맡은 일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성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실함, 일관성, 자기 존중과 성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매일의 작은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일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아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간단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씩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체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의 변화를 자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로가 쌓이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잘 파악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체크법을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강체크법은 바로 몸의 에너지 수준과 피로 관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로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더라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 저하나 기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피로 회복을 위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로 상태를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하루 일과 후 얼마나 지친 느낌이 드는지, 정신적으로 피곤한지 등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피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점은 그 피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숙면의 질이나 수면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건강관리 체크법입니다. 매일 잠자리에서 얼마나 푹 자는지,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을 자는 자세나 잠자기 전 활동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후 바로 잠자리에 들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피로를 관리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동안의 에너지 수준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건강 체크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난 후나 일정한 활동을 마친 후 몸이 얼마나 활력을 느끼는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 균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만 해도 몸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꾸준히 신체를 움직여주면 체력 향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의 피로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도 그만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느끼는 순간 몸이 긴장하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체크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자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강 체크법은 정신적 건강 상태 체크입니다. 신체적 건강만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상태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신체적인 피로감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신체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감정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면 결국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그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쉽게 변화하는 경우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는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정 부분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마음 챙김 명상, 깊은 호흡, 운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기복을 평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지속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기분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일상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큰 동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점검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방법들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 체크법은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 점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어야 하며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양 관리는 우리의 몸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고 이를 통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체크의 첫 번째 단계는 식사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끼를 먹을 때 그 식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방도 중요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를 통해 우리는 신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빈도와 양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몸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식사를 거르는 것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돕습니다. 식사에 포함된 과일과 채소의 비율도 중요한 점검 요소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몸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비타민C와 같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체크법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빨리 쌓이고 소화불량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맑은 물을 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기상 후나 식사 후와 같은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에 맞춰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몸의 면역력과 체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은 건강체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그 질도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며 그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편안한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점검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하루의 식사를 고르게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분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웃지도 않겠지. 그 누가 슬픈 얘기를 들으며 웃겠니. 근데 이상하게도 난 자꾸 널 펴고 한 장 한 장 어느새 빠져 읽고 있어.
1: 베이징 시간 15: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울음과 웃음. 우리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묻어두거나 숨기는 것은 우리 본성과 어긋난다. 이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화산처럼 감정이 폭발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울음과 웃음은 몸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감정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가장 인기 있는 형태의 해소제다. 그러니 감정을 마음껏

네, 트레이시 리트의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아이들은 잘 웃고 잘 웁니다. 네, 울다가도 금방 웃고 웃다가도 금방 웁니다. 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렇게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네, 어른이 되면 그 순수함은 옅어지고 네, 예의와 고양과 체면과 다른 류들로 가득 찾으면서 네, 점차 울음과 웃음이 적어집니다. 네,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네, 웃고 싶을 땐 하하하 하며 웃고 울고 싶을 땐 크게 목 놓아 울어보세요. 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0: 네, 조선족 민속 코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조선족은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명한 민족으로서 사시절이 분명한 지역에 살면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 활동과 또 밝고 정결한 것을 선호하는 문화 심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그것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며 고유한 풍속과 레저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의 집거지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선족의 민속과 풍속은 특별하고 매력 있는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변은 가무의 고향 문화의 고장으로 이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문화와 전통 가옥, 전통 음식에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조선족 민속권에서는 조선족의 유구한 전통과 멋들에 대해서 진일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조선족만의 매력에 대해서 게스트 최덕희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덕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조선족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이 놀이 문화란 인민들의 지능과 체력의 향상 그리고 정서적이고 낙천적인 생활을 위해서 여럿이 모여 놀이를 같이 하며 즐기는 과정에서 민족의 전통적인 기질에 맞게 창조 형성된 문화를 말합니다. 네, 4월부터 저희가 이 놀이 문화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렸는데 이 오늘 시간에는 아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놀이들을 마저 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놀이들을 주로 소개했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놀이들도 몇 가지 정도 있는데 네, 산가지 놀이, 또 형태 바꾸기 놀이, 진 놀이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가지 놀이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산가지 놀이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안양선님 산가지 놀이 해보셨나요?
0: 네, 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때는 그때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네. 셈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급학년 때. 그때 아, 네. 선생님께서 산가지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 아, 네.
0: 네, 덕희 씨는 이거 놀아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이건 처음입니다.
0: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놀이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 넷 셈을 배우기 위한 그 도구로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 네. 놀이로 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놀아야 하지? 이걸 눈앞에 정말 두고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1: 네. 그러면 어떤 놀이인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산가지 놀이는 산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산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이를 푸는 민속 놀이입니다. 산가지 놀이법에는 산가지 떼어내기 놀이, 산가지 따기 놀이, 형태 바꾸기 놀이 등이 있습니다.
0: 형태 바꾸기 놀이. 이것도 좀 형식이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산가지 떼어내기 놀이부터 알아볼게요.
1: 네, 이 놀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놀이인데요. 샘새기를 배우는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여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산가지 떼어내기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놀이의 순서를 결정한 다음 시작합니다. 먼저 왼손에 산가지를 모두어 주시고 한 끝을 당해 그 땅에 대고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산가지를 하나 쥐고 모두 잡은 어느 한 산가지를 누르면서 왼손에 잡았던 산가지를 놓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 산가지로 다른 산가지와 붙어있지 않고 따로 흩어져 있는 산가지부터 하나하나 조심히 끌어내어 가졌습니다.
0: 아, 그러면 이 놀이에는 뭐 제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첫째로 왼손에 모아 잡고 있던 산가지들이 흩어질 때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던 산가지도 같이 넘어지면은 놀이 차례를 상대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던 산가지는 세운 채로 나머지 가지들이 많이 흩어지게 하여야 하는데요. 이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던 산가지는 상대편이 승인한 다음에야 놓고 그것으로 흩어진 산가지를 하나씩 떼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산가지를 떼어낼 때는 다른 산가지를 다치거나 산가지에 더 떼어내지 못하고 놀이 순서를 상대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산가지 떼어내기 놀이는 긴장감을 주면서도 흥미있는 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는 둘이 마주 앉거나 여럿이 둘러앉아 순서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편을 갈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의 승부는 누가 산가지를 많이 떼어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0: 그러면 산가지 따기 놀이는 어떤 것인가요?
1: 네, 아까까지는 저희가 산가지 떼어내기 놀이였다면 지금은 산가지 따기 놀이 새로운 형태인데요. 이 놀이는 유출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 산가지를 가진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유출 던져 개가 나오면은 걔는 이점이기 때문에 여러 상가지들 가운데서 두 번째 이제 상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이 유출된 적 또 개가 나왔으면은 두 번째 이제 상가지는 이미 앞전 사람이 가졌으므로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한 숫자만큼 자기가 가지는 가지고 있는 상가지를 내놓아야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상가지가 없어 내놓을 수 없을 때는 빚을 지게 됩니다. 노래의 통보는 일정한 횟수를 거듭한 다음 누가 상가지를 더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가지를 누가 많이 가진가를 겨루는 노래는 그 방법이 단순하면서도 재미가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샘세기의 능력도 키워주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태 바꾸기 놀이는 어떤 것인가요?
1: 네, 이 형태 바꾸기 놀이는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꾸어 가며 노는 놀인데요. 상가지로 어떠한 형태를 만든 뒤 몇 가지 상가지를 옮겨서 방향이나 모양을 바꾸도록 하는 놀입니다. 여기에는 지비 형태 바꾸기, 한 개의 상가지로 많은 상가지를 들기, 그리고 삼각형 없애기, 땅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집의 형태 바꾸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집의 형태 바꾸기는 일정한 수위 상가지로 이미 형태를 만든 다음 상가지 한 개 또는 몇 개를 움직여서 방향과 형태를 바꾸는 것인데요. 몇 가지 놀이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의 그 형태 바꾸기는 먼저 상가지 11개를 모아서 집을 만듭니다. 다음 상가지 한 개를 옮겨서 다른 쪽으로 향한 집을 만듭니다. 이 놀이에서는 집의 벽을 그대로 두고 지붕이 상가지로 옮겨 놓으면 집이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의 형태 바꾸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먼저 상가지 8개를 놓아서 새의 형태를 만듭니다. 다음 상가지 3개를 옮겨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180도로 돌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정방형의 수를 줄이기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고 푸는 것도 있습니다.
0: 한 개의 산가지로 많은 산가지 들기는 어떤 것일까요?
1: 네, 한 개의 산가지로 많은 산가지 들기는 먼저 산가지 한 개를 땅에 놓고 그것을 보장 삼아 그 위에 산가지를 20개 정도를 석가래 놓듯 땅을 맞추어 번갈아 놓습니다. 다음 산가지 하나를 엇갈리게 놓은 산가지 위에 교차점에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장 삼아 놓은 산가지를 슬그머니 들면은 산가지 20개로 상가지 한 개로 20개를 들 수 있게 됩니다.
0: 이게 가능한가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이게 제일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 개로 20개를 든다. 이게 두 개 정도로 좀 몇 개를 든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한 가지로. 네, 그럼 삼각형 없애기는 어떤 것인가요?
1: 네, 삼각형 없애기는 삼각이 9개로 삼각형 3개를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 놓고 삼각이 2개를 옮겨서 삼각형 3개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운데 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지만을 옮겨 세 번째 삼각형의 옆에 겹치게 갈아놓으면은 바로 그 삼각형 없애기가 됩니다.
0: 이건 그 수학 교과서에서 봤던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삼각지로 옮겨서 뭐 다른 도형을 만들라든가 이런 요구가 교과서에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삼각지 할 때. 알겠습니다. 근데 진놀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얼핏 제목만 봐서는.
1: 네, 진이라는 거는 그 두 패의 놀이들이 일정한 장소로 진지로 잡고 서로 상대편을 잡아오거나 서로 진을 빼앗아 노는 어린이 놀인데요. 진놀이에서 진은 진지를 뜻합니다.
0: 진지. 이 놀이는 그럼 진을 만들어야겠네요. 진지가 있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먼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지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으로는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놀 때는 큰 나무나 축구 물대, 방에서는 바위 같은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두 편이 30m 이상 사이를 두고 적당한 곳에 각자 직경 1m의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진이 됩니다.
0: 동그라미로 진을 이제 표기를 해두는 거였네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진이 있다면 서로 이제 편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 편 가르기 어떻게 하나요?
1: 네, 편 가르기는 놀이에 참가할 어린이들이 키 차례대로 핸들을 선 다음 번호를 매기고 짝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홀수는 홀수대로 하여 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남을 때는 심판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럼 놀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놀이 시작은 두 편의 대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편이 먼저 공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진놀이는 진의

0: 피계할 개인하여 다 피계할 수 있으므로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먼저 상대편을 쫓아가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면서 상대편을 잡기 위한 놀이로 번져가는데요. 이렇게 한편 어린이가 공격하면은 또 다른 편의 어린이가 공격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상대편 어린이가 공격해 나오는 과정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놀이장은 쫓고 쫓기며 다른 박질을 하면서 보통 들끓게 되는데요. 이러한 들끓는 혼잡 속에서 상대편에 유린하거나 공격하여 잡는 꾀를 써야 합니다. 바뀔 듯 하면서도 상대편 어린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쫓기우는 척 하다가 자기 집 가까이로 끌어다 잡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쫓기우는 척 하면서 상대편을 멀리 끌어내고 그 사이에 상대편 진을 점령하는 수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신이 빠지면은 자기 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 이렇게 넣을 수도 있었네요. 그러면 자기 진으로 돌아온 어린이는 어떻게 하나요?
0: 네, 자기 진으로 돌아온 어린이는 다시 나가면은 새롭게 나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진을 먼저 떠난 상대편 어린이들은 물론 자기를 뒤쫓던 상대편 어린이도 반대로 쫓아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에게 진지기만이 남고 모든 어린이들이 진을 떠나게 됩니다. 놀이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을 때는 누가 자기 진에 들어갔다 새로 나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는 심판이나 양편의 진지기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1: 그럼 놀이 과정에 잡힌 포로는 어떻게 되나요?
0: 네, 여기 포로라는 게 그 잡히게 된 어린이들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붙잡힌 어린이는 자기 편 진지로 데려와서 진에서부터 다섯 발자국 떨어진 곳에 직격 1m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에 서 있게 됩니다. 포로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한 사람만이 포로들이 서 있는 곳이 그만에 발을 대고 설 수 있고 그 다음 포로들은 선과 선을 만났고 길게 늘어서서 자기 편이 구원하러 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1: 또 구해갈 수가 있네요. 그냥 잡히면 끝인 게 아니라.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 구원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있습니다. 이 많은 어린이들이 포로가 되어질 때는 팔을 벌릴 길이보다 팔을 머리 위에 높이 든 길이가 더 길므로 땅바닥에 일직선으로 들어누워 앞 어린이 발에 자기의 손을 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는 대편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로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늘어선 포로들도 어느 한 포로의 손이나 몸을 자기 편 어린이가 와서 다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되는 순간에 손이나 발이 서로 이빠있지 않은 포로들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된 그 어린이는 구원한 어린이를 따라서 자기 진으로 가는데 자기 진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다시 그들을 잡아 포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포로들은 자기 진의 발이나 손을 댄 다음에야 다시 노예 탐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놀이의 승부는 포로를 많이 잡은 수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진지기는 물론 모든 어린이들은 상대편이 포로를 구원해가지 못하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구원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지기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0: 네, 이 진지기는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진에 빈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자기 어린이들이 진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또 나가게 되면 진지기 임무는 더 커집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 상대편이 자기 진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때에는 상대편에게 몇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있으므로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지기는 자기의 진을 잘 지키기 위하여 진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고 손이나 발을 진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진지기가 진에서 떨어져 있다가 상대편에게 잡히기라도 하면은 자기가 포로로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진의 상대편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지기가 진을 지키고 있으면은 진을 점령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대편이 공격하러 왔다가도 진을 먼저 다치지 못하고 진지기의 몸이 먼저 스치기라도 하면은 안 튀겨지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진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1: 그럼 진 점령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완전히 점령하게 되나요?
0: 네, 진 점령은 여러 명의 상대편이 진을 포위하고 사방으로 공격하여 들어가 진지기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이 섞고 쫓기는 틈을 이용하여 진지기 몰래 그의 몸을 다치지 않고 진을 그 손이나 발로 진을 반복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진놀이의 성분은 상대편 진을 먼저 점령하든가 아니면 상대편을

0: 먼저 다 잡아서 코로나 만드는 의미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1: 그러면 상대방의 그 상대편의 진의 손이나 발로 먼저 이제 짚어놓으면 뭐 네. 점령했다 이런 게 되나요?
0: 그렇죠.
1: 아, 그리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오히려 밖에서 이제 그 포로들로 몽땅 잡아내면 그게 이제 네. 점령한 거로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최덕희 씨와 함께 조선족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아니 어디서부터 얘기하다 산가지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진 점령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산가지는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좀 네. 그래도 눈으로 이제 봤던 적이 있는 물건인데 덕희 씨 시절에는 산가지라는 걸 만져보긴 했었나요?
0: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익숙하던데요.
1: 왜 익숙할까요? 아마 수학교과서에서 뭔가 네. 그림으로라도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0: 아...
1: 네, 예전에는 그림 보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샘을 세는 건 거의 다 뭐 연필 몇 개 아니면 산가지 몇 개 뭐 첫 번째 무지와 두 번째 무지를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뭐 이런 거 배울 때
0: 예.
1: 예, 더하기 빼고 덜기 뭐 이런 걸 배울 때 제가 산가지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익숙한데 해봤냐고 하면 기억이 없어요.
1: 예전에는 산가지를 또 어떻게 이용했냐면 뭐 네. 글자 같은 것도 이제 한자를 쓰거나 아니면 뭐 네. 우리말 쓰거나 이제 문자를 산가지로 네. 써놔요.
0: 네.
1: 이게 형태를 맞춰서 써놓고 그 중에 산가지 두 개 말을 옮겨서 뭐 다른 글자를 만들라 또 이런 요구도 있었고
0: 네.
1: 아까처럼 이제 삼각형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각형 세 가지를 뭐 산가지 두 개만 움직여서 다 이제 없애게 삼각형 형태가 없어지게 만들라 뭐 이런 요구도 있고 뭐 예, 네. 다양하게 산가지를 여러 면에서 접해본 것 같아요. 근데 너퀴 씨가 아는 산가지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0: 플라스틱. 네.
1: 근데 예전에 그 반주임 선생님들이거나 수학 선생님들이 산가지를 학교에 만들어 오세요라는 요구를 제출했을 때 반에서 아이들이 뭘로 이제 이 산가지를 만들어 갔을까요?
0: 저는 사실 그런 만들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도 종이로 만들지 않았을까.
1: 산가지와 아주 네. 비슷하게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인데 그게 위생 젓가락이었어요.
0: 아,
1: 일회용 젓가락.
0: 이쑤시개가 되지 않나요?
1: 되긴 한데 그건 좀 너무 작아서 손으로 옮기거나 뭐 펴놓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손에 잘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가늘어서 네. 네, 그래서 위생 젓가락을 그때 이제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자르거나 해서 토막을 내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서 한 묶음에 10개씩 이렇게 네. 고무줄에 또 묶어와요.
0: 네.
1: 예, 그 묶음이 될 수 있어야 나중에 또 10 이상의 숫자를 배울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0: 네네네.
1: 네.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던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0: 제 생각에는
1: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0: 종이로
1: 계속 종이에 집착하는데 네. 종이가 아니고 이제 전선줄이라고 해야 하나 전기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0: 진짜요?
1: 네, 예전에는 그 전선줄 옆에 이제 그 플라스틱 고무로 이제 씌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 속대만 이제 그 쇠로 된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금속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약간 이제 굵게 생긴 그런 전선줄이 저희 큰아빠한테 있었는데 집에 와서 네. 만들라니까 도대체 그때 제가 이제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부모님들 여기 가 계시고 뭘로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큰아빠가 그 전선줄을 똑같은 길이로 똑똑 토막토막 이제 잘라내서
0: 네.
1: 가지고 갔더니 전선줄은 또 색을 뜰 수가 있잖아요. 그죠?
0: 예.
1: 네. 네, 뭐 파란색 전선줄도 있고 이제 그 핑크색으로 된 것도 있고 했는데 한 묶음은 파란색, 한 묶음은 이제 뭐 빨간색이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갔더니 제가 만드는 게 아마 가장 제가 만든 산가지가 가장 빛났던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0: 굉장히 기뻤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은 네.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학습 도구라든지 이런 게 학용품 매장에 가면 엄청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온라인에 검색을 해봐도 아주 다양하게 귀여운 모양새로 만든 것들이 꽤 많이 있지만 저희 시절 제가 그러니까 수학교 다녔을 때가 몇 년도였지? 90년대였겠어요. 아마도 90년대 초반.
0: 네.
1: 그때는 산가지도 이렇게 집에서 모두 부모님들 손 놀려서 손으로 만들어 갔어야 했던 시기였단 말이죠.
0: 정성을 들여서 만들며 다녔던 시절이거든요.
1: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 오라는 임무 완성을 못해서

0: 밖에 나가서 이제 나무가지 막 꽂고 오기도 하고.
1: 아, 네.
0: 네, 그런 아이도 있긴 했었습니다. 저는 큰아빠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이쁜 상가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선줄로 만들었던 게 또 좋은 점이 약간 그 안에 금속이 있어서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책상 위에 놓게 되면 위생젓가락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또 아, 네. 예, 드놀고 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썼던 그 상가지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다 버려졌나?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최덕희 씨 덕분에 저도 또 어린 시절에 이 상가지에 대한 추억도 좀 떠올려보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소개할 이 놀이들이 조금 지금 내용이 좀 더 남아있죠?
1: 네.
0: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 가운데 이제 휴식 시간을 그 음악 틀 시간을 가지면 지금 이 내용 소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쭉 이어갈게요. 방금 네.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새 숨 좀 돌리셨나요?
1: 네.
0: 네, 그럴 시간 드린다고 제가 좀 애드립 많이 했습니다. 덕희 씨와 함께 지금 조선족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조선족의 놀이 몇 개 또 말씀 주시죠.
1: 네, 가장 먼저는 씨름입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마주잡고 서로 힘을 겨루며 기호를 써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놀이인데요. 이 전환대회 하면 씨름은 옛날에 각회, 각처, 강령, 료교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0: 료교?
1: 네, 료교요.
0: 아, 이건 좀 들어보지 못한 거네요. 각회, 네. 각처, 강령,
1: 네.
0: 료교. 발음도 네. 어렵네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이중 모음이면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0: 맞아요.
1: 네. 인성놀이로 전승조연 씨름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씨름판은 씨름꾼들의 나이와 힘에 따라서 애기 씨름, 중 씨름, 상 씨름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흔히 애기 씨름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습니다. 조선족의 씨름은 별로 기세도 필요 없이 그 때와 장소, 대상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놀이로서 선인들이 오래 옛날부터 즐겨온 민속 경기입니다. 여기 씨름을 보면 여기 애기 씨름부터 시작하잖아요. 혹시 예전에 제가 그 줄 당기기 놀이를 설명할 때 그 애기 줄 당기기부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셨나요?
0: 네. 그건 이제 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도키 씨가 네.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뭐 줄 당기기 네. 하면 그냥 어른들이 하겠지, 아니면 맞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아이들이 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지 네. 제일 첫 순서가 아이들로부터 마을의 이제 조물애기들로부터 모여서 시작한다는 네. 걸 몰랐습니다.
1: 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자리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고, 이 씨름도 이렇게 애기 씨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참 놀랍습니다.
0: 줄 당기기에서는 숫줄, 네. 암줄이 있었다. 그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1: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게 이제는 다 없어졌고, 그냥 그쵸. 간단하게 줄 당기기로만 남아있어요.
0: 맞아요.
1: 네. 계속해서 시민을 소개한다면은, 네. 운동에서 몸이 상할 위험성이 좋고, 사람들의 인내력과 투지, 팔다리 힘을 키우는데 유리합니다. 음흠. 또한 시름은 전신등으로 신체 단련과 체력 향상에 유익한 민속 놀이입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조선족의 놀이 중에 이 씨름이 속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요즘까지 이제 전해진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줄 당기기도 역시 대표적인 것이 속하겠죠? 요즘도 있으니까.
1: 네,
0: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줄 당기기는 북편이 바수를 잡고 마주서서 대장경 규정을 지키면서 서로 자기 쪽으로 줄을 당겨오는 것을 겨루는 장쾌하고 신바람 나는 이런 대중놀이이자 체육 경지로서 그 역사가 매우 유명합니다. 바줄 당기기 경기에서 바둘의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긴장하면서도 지켜보고 있는 두 편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러다고 모두가 떨쳐나와서 응원이 더욱 열을 올립니다.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고 목에 휘대를 쏘며 안간 힘을 쓰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빨과 천수건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응원자들의 모습도 실로 가관입니다. 마졸 당기기에는 온몸의 힘을 발달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이 있는 바 사람들에게 집단의 승리를 만끽하게 하고 고상한 감정을 지워주는 재미있는 인성놀이입니다. 현재 조선족의 전통 그 줄 당기기는 고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의 명부에 올라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민속체육으로 더 널리 복되고 있습니다.
0: 민속체육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이제 단오 명절 때나 이런 명절날 좀 떠올릴 수 있는 널뛰기, 이것도 대표적인 네. 놀이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널뛰기는 긴 널판이 중간에 끼어놓고 대항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발을 굴러 공중에 높이 솟아오르기 솟아오르기를 겨루는 민속 놀이인데요. 널뛰기는 그네뛰기와 더불어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놀이로 농촌을 비롯하여 단어와 수석에 많이 놀았고 평소에 소녀들이 즐겨 놀곤 하였습니다. 무선적 여성들이 즐겨 노는 놀이 널뛰기는 현재 체육운동의 경기 종목에도 들어있고 교회 종목에도 하나 들어있어서 하나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날 놀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계절성 좀 따진다면.
1: 맞습니다. 여름날 놀이로는 그 물수 대비 뛰기 놀이, 털렁 놀이가 있습니다.
0: 아 맞다 물수제비 뜨기 놀이 네. 물수제비 뜨 그 물수제비 이게 발음이 안 돼 물수제비 뜨기 놀이 이건 그냥 사람들이 뭐 강이나 호수 이런데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놀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물수제비 뜨기는 큰 내나 저수시 바다 등이 수면으로 동물 납작한 돌을 팔면 쳐서 돌이 물변을 스치며 나가는 어리나 뛰는 수요에 따라 호수를 가리는 어리 놀이 즉 물팔매를 비기는 놀이입니다. 수제비는 그 둥글고 날파한 돌을 물부로 튀겨 강에 던졌을 때 그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형을 말합니다. 수제비뜨기 물종계 물방개치기 물찰찰이라
0: 물찰찰 물방개치기 물종계 수제비뜨기 네 가지의 또 다른 부름이 있네요. 그러면 돌 대신 다른 것도 던질 수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돌 대신에 작은 발이나 깨의 기관성을 던지기도 하는데 던질 때는 기술적으로 던져야 물면을 단방단방 튀기어 가게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던지는 물건이 물면과 수평의 주도로 던져야 멀리 가고 뛰는 횟수도 높았습니다. 이 놀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기는 놀이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할 수 있는 놀이 다음은 어떤 놀이일까요?
1: 네, 다음은 철렴놀이입니다. 철렴놀이는 여름철 피서법의 하나로 주로 성인 남성들이 강가나 내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놀이입니다.
0: 여름철에만 이제 하는 놀이죠, 이게? 물에 들어가야 네. 하니까 추울 때는 좀...
1: 맞습니다. 네.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는 있긴 하나 그리고 여름철에 더 많이 하게 되고
0: 맞아요.
1: 원래는 우리 남자들이 즐기는 놀이였으나 지금은 여성들도 함께 즐기는 놀이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천렴놀이 할 때 함께 하는 놀이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네, 여름에 산소 좋은 곳을 찾아 찬물에 발을 담고 노는 탑쪽 있잖아요.
0: 아.
1: 또 함께 생각해 주기도 합니다. 냇물이나 강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며 헤엄도 치고 또 잡은 고기는 소태에 걸어놓고 매운탕을 끓여먹기도 하고 하루를 즐기는데 때로는 농막이 따르기도 합니다. 철렴 때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데요. 철렴놀이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삼복 중에 냇물이나 강가에 헤엄도 치고 그물을 쳐놓고 고기도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소태에 걸어놓고 매운탕을 끓여먹으며 하루를 즐깁니다. 다음주 월요일 아마 삼봉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놀이를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마침 네. 이제 이 계절이니까
1: 네.
0: 네. 천렴놀이까지 쭉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발을 담그고 노는 탁족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탁족이 그러니까 발을 담근다는 그런 뜻이 그쵸?
1: 네, 맞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최덕희 씨와 함께 조선족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유관 조선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승 발전되어 온 조선족의 민속 놀이는 매우 귀중한 문화 유산으로 해서 예로부터 인민들의 생활을 낙천적으로 정서적으로 조직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선족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긍정적인 것을 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족 문화에 대한 자신심을 갖고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며 민족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족의 놀이 문화 정말 이제 몇 달간 이어가면서 하면서 어린 시절 추억들도 많이 떠올려봤는데 네, 도키 씨 이제 놀이 문화가 오늘까지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내용상?
1: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 됩니다.
0: 아, 그동안 또 이렇게 깨알 같은 내용 찾아내고 정말 덕분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어린 시절, 동년 시절로 돌아간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건데 뭐 재밌는 내용들이니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될 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뭐 떠올리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게스트분들과 청취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열린 방송도 있으니까 그런 사이에도 도키 씨가 소개를 해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또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키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그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어머니 사랑 속에 자라난 정든 고장, 가없이 넓은 하늘 푸른 들이 펼쳐지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네. 싱그러운 바람 따라 온산천 설레이고 내 마음도 들썩이며 고향 노래 부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여기엔 사랑도 희망도 꿈도 넘쳐나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여기 내가 태어나 꿈을 키워 오던 곳, 다정한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 지으며 정답게 들려오던 그 노래 아직 있네. 오늘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정이든 나의 고향, 이곳엔 사랑도 보람찬 행복도 있다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 대표 사례에 심수할빈산업단지가 유일한 전국 지역 간 1대1 협력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1기 프로젝트는 누적 등록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으며 기업 입주율은 90%를 넘어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첨단 장비 등 핵심 산업의 집적도는 91.7%에 달했습니다.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누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 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 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진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진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 패스 다목적 선불 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진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창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일전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족 문화관, 해림진 신합촌, 영안시 조선족 중학교 전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제장 및 전시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7번째 시간입니다.

0: 각자의 고정된 듯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성금이와 성걸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다. 진작에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가끔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라 량과 부모님은 편한 장소에서 편히 마주 앉았다.
1: 자, 사돈. 홀륜 가게 키운 딸을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2: 아이고,
1: 세기가 참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3: 그럼요. 자, 그러면 애들 결혼 날짜는 아까 의논한 대로 다음 달 중순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애들 살림집은 우리 두 집에서 알아서 다 마련해 줬는데 애들이 귀엽고 글쎄 1년이라도 우리와 함께 살겠다니 사돈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 아이고, 애들이 원한다면요 저희도 문제없죠.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2: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살림하는 것도 배우고 뭐 좋죠. 우리 성금이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4: 그래요.
3: 네. 아휴, 쟤들이 원한다니까 우리도 1년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1년 지나면 분가시킬 거예요. 사돈들도 이렇게 대범하게 이해해주시니 아휴, 너무 고맙네요.
1: 아, 자,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네. 음식도 네. 다 올라왔는데. 네. 사돈, 많이 드세요.
2: 아, 그럽시다.
4: 네,
2: 네. 너희들도 드세요. 얼른 먹거라.
1: 아, 네.
4: 여보, 천천히 드세요. 이 고깃국이 좋은 것 같으니 내가 또 들게요.
2: 그러지.
0: 10여 년을 그려왔듯이 성금이 어머니는 반찬 중 만만한 음식으로 골라서 남편이 그릇에 놔주고 영양가 많아 보이는 고기국도 그릇에 조금 떠준다. 남편이 차사고를 당해 생사의 변두리에서 겨우 살아난 후로 성금이 어머니에게 생겨난 습관이다.

0: 성금아, 자니?
1: 아니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0: 다음 주말에 성글이랑 시간을 한번 맞춰봐.
1: 왜요?
0: 왜라니? 이제 결혼식도 오라서 하는데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야지.
1: 아, 네.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내가 어깨 한마 해드려요.
0: 힘들긴 기쁜 일인데. 그나저나 말이다, 그 집 회원이 너 그 시집에서 1년간 같이 살면 그 애랑 함께 살게 되겠구나?
1: 네, 성걸 씨 누나가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 애는 성걸 씨 어머니가 키웠어요. 딸이나 마찬가지죠.
0: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걔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겠구나. 부모가 곁에 없으니 더 할 거다. 너 그 애한테 잘해라. 그래야 편히 살 수 있어.
1: 참 쪽집게네.
0: 쪽집게? 뭐가?
1: 어머니 말이에요. 미역인 걔가 시누이 맞잡이 될 거라던데. 응?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들 그 애한테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워요.
0: 그럴 거다. 앞으로는 그 애를 네 식구로 아끼고 많이 사랑해줘. 넌 겨운이고 성격도 좋으니 애가 널 좋아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1: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0: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 바쁜 하루를 시작한 성금이. 오전 첫 수업을 마치자 교도처 주임 선생님이 잠깐 다녀가라는 문자를 보내온다. 들어오세요.
1: 김주임, 찾으셨습니까?
0: 어, 상금이. 어서.
1: 네.
0: 저, 여기 골간교원 교류학습 방안이 내려왔어. 각 현세의 업무 골간들을 조직해 대도시 학교에 가서 학습을 조직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 명예기 다섯 개 주어졌어.
1: 아, 네. 그런데...
0: 이번에 말이요, 학교 지도부에서 토론한 결과 성금이를 비롯한 젊은 교원들에게 이 기회를 주기로 했어. 출장 기간은 열흘이고 일주일 후에 출발하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 표에 해당 사항들을 적어서 내일까지 받쳐줘.
1: 네, 감사합니다, 김주임.
0: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지도부의 결정이니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녀.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0: 그래, 가보.

그날 저녁 성거린이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한 터라 퇴근하기 바쁘게 성금이는 예비 시댁으로 향했다. 작은 핸드백엔 혜원에게 줄 스티커북 하나를 미리 챙겨 넣었다.

0: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성금이 왔어?
0: 네.
1: 어서 들어. 성거리는 같이 안 왔어?
0: 아, 네. 원래는 퇴근길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불 좀 늦어야 한다고 전화 왔어요.
2: 그랬구만. 우린 같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자자, 여기 안 써.
1: 안 써, 안 써.
0: 네.
2: 과일도 들고 TV나 보면서 편히 기다려.
0: 아, 네, 괜찮아요. 아,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울 거 없어. 매일 먹는 밥인데 크게 차린 것도 없고. 이젠 한 집 식구나 마찬가지니 허물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1: 맞소, 맞소.
0: 네, 어머니. 혜원이는요?
2: 방에 있어.
0: 아, 그럼 저 혜원이 방에 가볼게요. 혜원아, 숭어야, 들어가도 돼?
3: 어, 들어와라.
0: 혜원아, 안녕? 뭐 하고 있었어?
3: 인형.
0: 아, 인형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혜원아, 숙모가 너 주려고 선물 하나 사왔는데 볼래?

0: 자, 스티커북. 그리고 이건 혜원이가 좋아하는 이모티콘 스티커.
1: 우와.
0: 여기에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서 혜원이 마음대로 꾸미면 돼.
1: 우와.
2: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혜원이는 방글 웃음을 지으며 성금이에게 다가온다. 바로 두 팔을 벌려 안기려고 하던 혜원이가 어색한 듯 눈치를 보며 주춤한다. 평소 애교가 별로 없는 상금이 역시 그런 혜원이를 바라보다가 기껏 한다는 것이 손으로 A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주는 것뿐이었다.
0: 혜원아, 이리 와봐. 여기 앉아. 혜원이는 숙모가 좋아?
1: 응.
0: 숙모도 혜원이가 좋아. 혜원이 보기엔 숙모가 어떤 사람 같아?
1: 선생님?
0: 그래, 맞아. 숙모는 선생님이야. 그럼 혜원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안 들어?
1: 잘 들어.
0: 그럼 선생님이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1: 응.
0: 혜원아, 어른의 말에 대답할 땐 응이 아니라 예라고 해봐. 너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하지?
1: 응. 예.
0: 그래. 역시 우리 혜원이는 대단해. 한 번만 말하면 바로 해낼 수 있으니까. 숙모도 혜원이 선생님처럼 예라는 말을 많이 하는 어린이를 좋아해. 알지?
1: 응. 예.
0: 그래. 숙모는 혜원이가 존댓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는 게 이쁜지 잘 안다고 생각해. 혜원이처럼 청명한 어린이가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1: 예, 알아요.
0: 그래. 혜원이 오늘은 말을 참 이쁘게 잘하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자꾸자꾸 하다 보면 혜원이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숙모랑 약속할까? 오늘부터 어른들한테 존댓말 하기로.
1: 응? 예.
0: 그래, 좋아. 그럼 오늘부터 혜원이가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한 번씩 고칠 때마다 이 스티커북에 예쁜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 방금 혜원이가 숙모한테 아주 예쁘게 예 하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하나 같이 붙이자.
1: 좋아요.
0: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는 걸 알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이따 저녁 먹을 때 바로 이 약속 지켜보는 거야. 할 수 있지?
1: 할 수 있다. 요.
0: 할 수 있다 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1: 네, 할 수 있어요.
0: 그래, 너무 잘했어. 혜원이 칭찬 스티커가 20개로 되면 그땐 숙모가 더 큰 선물 하나 해줄 거야. 칭찬의 선물.
1: 와, 좋아요.
0: 그래, 혜원아, 약속?
1: 약속?
0: 아,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비밀이야.
1: 응.
0: 숙모가 예쁜 다이어리를 두 개 샀는데 하나는 혜원이 줄 거야. 숙모도 똑같은 걸 가지고.
1: 와, 다이어리? 나 이거 언제부터 갖고 싶었는데 내 짝꿍에게도 이런 다이어리가 있다? 아, 있어요.
0: 우리 이거 교환일기장으로 할까? 혜원이는 여기다가 이쁜 우리말 존댓말로 일기를 쓰고 숙모도 재미있는 일기를 적어서 일기 10개가 차면 서로 바꿔보는 거야. 어때?
1: 좋아. 좋아요. 숙모, 고맙습니다. 할머니!

0: 왜 그러냐? 어? 혜원아.
1: 우리 혜원이 하보가 이렇게 좋아서 뛰어다녀.
0: 응? 그러게.
2: 할머니, 숙모가 나한테 선물 줬다.
0: 뭐?
2: 썼어요. 예쁜 다이어리. 내가 갖고 싶었던 거.
1: 좋겠네.
0: 아유, 우리 혜원이 숙모 선물 받고 기분이 좋아졌구나. 어? 세기, 뭘 자꾸 사다 줘?
3: 별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수첩 같은 건데 혜원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2: 할머니, 할머니. 숙모가 나한테 스티커북도 사줬다?
1: 그래?
3: 혜원아?
2: 여?
1: 어? 무슨 여?
2: 숙모가 스티커북 사줬어요.
1: 그래?
2: 이거예요.
1: 예쁘구나. 아이고, 우리 혜원이 좋겠다.
0: 그러게.
1: 혜원아, 어휴, 삼촌이 왔나 보다.
2: 삼촌.
4: 오, 혜원아. 숙모는 왔어?
2: 응, 왔다. 왔어요.
4: 혜원아,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해?
2: 숙모가 내게 큰 선물 준댔어요. 말을 잘하면.
4: 어? 그게 무슨 소리야?
3: 이제 퇴근해요. 난 언제 11시인데.
4: 회사에서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혼자 와서 심심했겠네. 성금이.
3: 괜찮아요. 혜원이랑 같이 많은 걸 했는데요.
4: 그랬어? 잘했네.
1: 얘도 참. 성금이 아까부터 와서 혜원이랑 놀아주고, 아이고, 우리 혜원이한테 선물까지 사다줘서 얘가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4: 그랬어요? 잘 됐네요.
0: 여보, 애들이 배고프겠는데 얼른 밥상 차려. 저녁 먹어야지.
1: 네, 아이고, 이미 다 차려놨어요. 성거리가 오면 먹자고. 자, 다들 와서 앉아. 어서 저녁 먹자.
4: 혜원아, 그 숙모가 선물한 다이어리 예뻐? 삼촌이서 보자.
2: 싫다. 응? 이요?
4: 싫다요? 그 무슨 말이니? 혜원이 오늘 말투가 참 이상하네.
2: 삼촌, 이건 나와 숙모의 비밀이에요. 교환일기.
1: 어? 교환일기라니? 그건 뭐야?
2: 숙모, 나 좀 이따 스티커 두 개 붙일 거예요. 붙여도 되지? 여?
3: 그래, 혜원이 오늘 너무 잘했어. 스티커 두 개.
2: 와, 신난다. 할머니, 너 밥 다 먹었어요. 방에 가서 놀래요.
1: 왜? 좀 더 먹지.
0: 그러게.
1: 아이고, 오늘은 좋아서 헛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그래, 가서 놀아.
0: 여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혜원이 말투가 변했구만. 애가 좋은데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지?
1: 네, 맞아요.
0: 세기가 아까 방에서 뭐라 소곤거리더니 혜원이가 금세 달라진 게 아니오?
1: 그러게요. 아유, 저도 혜원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금이가 애를 좀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소, 맞소.
4: 선금이, 어찌 된 일이오? 선금이가 뭐라 했어?
5: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우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6: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0: 숨어, 나 좀 이따 스티커 두 개 붙일 거예요. 붙여도 되지? 여?
1: 그래, 혜원이 오늘 너무 잘했어. 스티커 두 개.
0: 와, 신난다. 할머니, 너 밥 다 먹었어요. 방에 가서 놀래요.
2: 왜?
0: 어?
2: 좀 더 먹지.
3: 그러게.
2: 아이고, 오늘은 좋아서 헛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0: 그래, 가서 놀아.
3: 아, 여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혜원이 말투가 변했구만. 애가 존댓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지?
2: 네, 맞아요.
3: 세기가 아까 방에서 뭐라 소곤거리더니 혜원이가 금세 달라진 게 아니오?
2: 어? 그러게요. 아유, 저도 혜원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금이가 애를 좀 변화시킨 건 같아요. 어, 그렇죠?
3: 맞소, 맞소.
4: 선금이, 어찌된 일이오? 선금이가 뭐라 했소?
1: 네, 혜원이랑 약속했어요. 바른말 이쁘게 하면 큰 선물 해주겠다고요. 이제 처음이라 그래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2: 그랬구만. 아이고, 역시 선생님 말은 애들이 제일 잘 들어요.
3: 그래. 말을 고칠 때도 됐지. 내가 뭘 했어? 애가 크면 절로 다 알아서 고친다고 하지 않았어? 어?
2: 아니, 그게 절로 고쳐진 거예요? 아, 우리 겨원 며느리가 깨우쳐준 거지. 우리야, 언제 혜원이에게 지적 한번 할 생각을 했나요?
3: 이야, 그 참 신기한 일이군. 어? 누구 말도 안 듣던 애가 세기 말은 이렇게 잘 듣는 거 보니. 세기가 선생님 위력은 좀 있는 것 같구만. 어?
1: 네. 너무 걱정들 마세요. 혜원인 착한 애예요.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3: 그래, 다 잘 돼야지.

0: 왔어. 성경이, 우리 오늘은 모두 기분 좋게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 내려서 집 앞에서 산책 좀 할까? 바람도 부드러운데.
1: 그래요. 오늘 저녁은 잘 먹었다고 어머니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다음 날은 우리 둘이서 데이트해요.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요.
0: 어, 좋지. 기다리겠어. 성금이, 응? 오늘 혜원이한테 작정하고 선물을 사준 거지?
1: 뭐라고요? 작정?
0: 아, 왜 날 그렇게 많이 쳐다봐? 난 진작 눈치챘어. 성금이가 혜원이에게 바르마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마음을 써서 선물하고 약속도 한 걸.
1: 그래서 법의 조카가 나한테 지적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가요?
0: 아니, 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됐어? 사실 성금이는 우리 식구들이 여지껏 알면서도 못하던 말을 대신 해줬어.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는 눈치지 않았어.
1: 혜원인 너무 거짓불통의 내가 아니에요. 곁에서 꼭 이끌어주고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직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조금 기뜸하니 애가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인천 받아들이더라고요. 선물은 수단일 뿐이에요.
0: 그러게 말이야. 우리 누나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덜컥 혜원이를 맡아버린 어머니 아버지는 혜원이의 아픔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아끼다 못해 지적 한마디 참아 못하는 거지. 나도 잘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때론 난 누나가 밉소. 혜원이를 보면.
1: 성걸 씨 마음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성걸 씨 부모님이나 성걸 씨 탓은 아니잖아요. 현실을 좀 더 편히 받아들여요.
0: 그래야지. 누나는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겨우 와서 혜원이를 보고 가는데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혜원이 불쌍해서 못 보겠어.
1: 왜요?
0: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예뻐해봤자 엄마와 같이는 하루 이틀에 못 비기는 것 같소. 애가 어쩌다 엄마를 만나면 너무 좋아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가 다시 엄마를 보내고 나면 어린애가 며칠을 몸살하듯이 울면서 버틴단 말이오. 자다가도 훈웃기고 웃음기도 며칠씩 사라지고.
1: 성걸 씨가 왜 그렇게 혜원이한테 애잡잘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0: 이번에 우리 결혼식에 누나가 참갈 것 같소. 휴가차 또 이 동생 결혼식도 볼 겸 외국에서 온다는데, 이번에 왔다 가면 혜원이가 또 얼마나 마음을 앓을지 벌써 걱정되는구만.
1: 괜찮아지겠죠. 애도 조금씩 크면서 알 건 알아가게 되잖아요. 강해져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면.
0: 그래, 이젠 성금이 말을 들어야겠어. 나도 곧 장가갈 사람이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1: 그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아, 참, 성걸 씨.
0: 응?
1: 나 다음 주 출장 가요. 학교에서 업무 학습을 보내는데 고맙게도 나에게 그 명예 하나를 주더라고요.
0: 뭐? 출장? 어디로? 며칠이나?
1: 상해로 가요. 열흘쯤 걸릴 거예요.
0: 저 성금이, 우리 결혼이 곧 단달이야. 이거저거 결혼 준비도 해야겠는데 출장이라니 미룰 수 없어? 아님 가지 말던가?
1: 아니 성골씨, 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 성골씨가 함께 기뻐해줄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니요?
0: 아, 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다음 기회에 가면 안 되는가 그 말이지.
1: 안 돼요. 출장 다녀와서도 결혼식까지는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충분해요. 예식장도 다 준비됐고 친척 친구들에게 알리는 일만 남았는데 뭘 크게 준비할 게 있어요?
0: 아니, 남들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자 하면서 바쁘다던데 이 신부는 출장이라니 참나.
1: 성걸씨, 미리 얘기해두지만 전 앞으로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업주부로 살 생각은 없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내 꿈을 접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0: 무슨 말인지 알마나오.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 문제에선 난 언능 성금이 편이었잖소. 결혼을 하더라도 성금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펼쳐갈 수 있어. 그 다만 결혼을 앞두고 색시를 보내사니 이거 아쉬워서.
1: 열흘이에요. 1년 12달도 아닌데요 뭘. 성골씨.
0: 알았어. 성금이가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이라면 할 수 없지. 아, 그럼 가기 전에 시간 잡아서 결혼

0: 등기를 해야겠어. 내 색시라는 걸 이름 도장 찍어놔야지.
1: 성거리가 말을 하며 다가와 어느새 성금이 허리를 껴안는다. 어둠 속에서도 성금이를 향한 성거리 아쉬움 담긴 눈빛은 마음을 속이지 못하고 고추 그네에게 전해진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척되는 가운데 성거리네 부모도 며느리 맞을 준비를 짬짬이 해가고 있었다.
2: 성거라, 오늘 네 방의 커튼도 새로 바꿨다. 다른 기물들은 모두 준비됐으니 이제 식만 얼리면 되겠구나. 응?
0: 네, 어머니. 요즘 청첩장을 만들고 있어요. 다 되면 친척 친구들한테 돌리면 돼요.
2: 그래.
3: 성거라, 1년 동안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 색이랑 충분히 토론을 해봤냐? 네 생각뿐인 건 아니겠지?
0: 아니에요, 아버지.
2: 선금이가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냐? 요즘 젊은이들 치고 그런 애들 드물잖아.
0: 네, 선금이랑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1년을 같이 살면서 천천히 본갈 준비를 하면 되죠.
2: 그래, 알았다. 신혼방도 다 꾸며놨고 결혼하면 여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0: 네.
4: 할머니! 할머니!
2: 어. 우리 혜원이 숙제는 다 했어?
4: 다 했어요. 삼촌, 나 목이 말라요. 음료 주세요.
0: 오, 알았어. 혜원아, 너 숙모와의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구나.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 줄 몰랐네.
4: 삼촌, 음? 나 오늘도 스티커 3개 붙였어요.
0: 와.
4: 지금까지 붙인 거 합하면 8개예요.
0: 이야.
2: 우리 혜원이 최고야.
0: 그래. 우리 혜원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알면 숙모가 너무 이뻐할 거야. 삼촌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사줄까?
4: 아무것도 안 가질래요. 싫어요. 삼촌, 음료 주세요.
0: 어, 그래. 자, 받아.
4: 고마워요, 삼촌. 나 내 방에 갈래요.
0: 어, 그래, 가.
2: 아유, 우리 혜원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3: 네? 애가 웃음도 많아지고

0: 애한테 엄마가 온다는 얘기를 했소?
1: 아직 안 했어요. 얘기하면 혜원이가 손꼽아 그날만 기다릴 것 같아서요.
2: 아직 한 달 남아 시간이 있으니 그때 가서 알려줘도 될 거예요.
1: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이번에 또 엄마가 왔다 가면 혜원이가 얼마나 아플지 벌써 걱정이다.
0: 그러게 말이요. 애들은 제 부모 곁에서 커야 하는데.
3: 한 주일 후 성금이는 서원대로 출장 학습의 길에 올랐다. 정화보는 대도시 상해,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젊은이 도가의 활발한 겨울에는 그의 시야를 활짝 넓혀주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즐겼다. 그 사이 성거리는 차곡차곡 결혼을 위한 사소한 준비들을 알뜰히 해나갔다. 체험학습이 끝나는 날, 그동안 같은 숙소에서 지내며 무척이나 정이 든 동기들이 떠나기 전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하고 어느 불빛 화려한 스탠드바에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었다.
4: 우리의 반응을 위하여 선배! 반갑습니다.
5: 즐거웠습니다.
6: 아쉬워요.
7: 저기, 저 여보세요. 혹시 아 저기
8: 양 선생, 뒤쪽 사무실 누가 부르는 것 같네. 혹시 양 선생 찾는 거 아니에요?
9: 네.
7: 아 저기 혹시 성은?
9: 어머, 이게 누구야? 성국이?
7: 아 그렇지. 이거 아, 성금이지. 성금이 맞구나. 잘못 알아봤을까봐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눈이 틀림없구나. 성급아, 너 상해는 언제 왔어? 아니, 여긴 또 어떻게 온 거야?
9: 저기 잠깐만. 성국아, 어떻게 여기서? 저 실례할게요.
10: 네. 그러세요.
9: 자,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7: 그래.
10: 솔직히 마셔요.
9: 정국아, 넌 어쩌다가 여기 있어?
7: 내 회사가 이 부근에 있어. 야근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고 왔지. 그때나 출장차 고향에 갔을 때 너 만났잖아. 근데 여기서 또 볼 줄은 생각도 못했다야. 넌 어떻게 왔어?
9: 나도 출장. 여러 학교 교원들이랑 함께 체험 학습을 왔다가 헤어지기 전날이라 다들 한번 모이자고 해서.
7: 아, 그래? 아차, 야, 묘하게도 이 큰 상해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다니. 금방 협상에서 하루 네 모습이 눈에 익길래, 야, 반갑다야. 아, 너 언제 가? 나 내일 출장인데, 내일 고향에 또 가.
9: 그래? 난 내일 오전 티켓 끊었는데.
7: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인연이 아닐 수 없지. 이 년이라도 기막힌 인연이다야.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심수 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 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누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지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 패스 다목적 선불 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지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창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일전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 조선족 문화관, 해림진 신압촌, 룡안시 조선족 중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 제작 및 전시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 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5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가 계륵은 놈을 향해서 친절스레 말했다.
1: 저 나리 여기 술과 안주가 있어요. 제가 좀 갈라드릴게요. 저 기화야.
2: 네.
1: 나리에 깨드려라.
2: 네.
0: 행디 어머니는 음식을 얼마간 옥자에게 넘겨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버처놈은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거야말로 고양이가 쥐집에 찾아와 잠자듯이 입안에 거저 떨어진 고깃덩이가 아닌가. 그의 마음은 허공에 둥둥 떠올랐다. 그는 옥자를 바라보며 희죽거렸다.
3: 나의 이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술도 주고 한주도 내놓고. 보자, 내 병이 깐 낫다지. 어디 보사. 아이고, 얼굴이 아직도 누렇구나. 빨갛으래 하구나. 겁낼 거 없어. 내가 있잖아.
0: 버처놈은 지끄려 대며 술병을 들고 마셨다. 옥자는 담이 커졌다. 그는 속으로 한없이 미웠으나 입에는 웃음을 띄우고 권하였다.
2: 나리님, 옆방에 들어가서 마셔요. 봐요, 바람이 불어서 안주에 먼지가 날아앉았어요.
0: 부처놈은 가슴이 짜릿짜릿해 났다. 그는 복도 옆에 있는 방을 흘깃하고는 옥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집적거렸다.
3: 이리 오너라. 나와 같이 한잔 먹자구나.
2: 나쁜 사람이 오면 어쩌자고요. 제가 버처를 대신 서주지요.
0: 버처놈은 속이 더더욱 간질거려서 다짜고짜 옥자의 손을 끌어당겼다. 옥자는 급히 손을 뿌려치며 그놈의 가슴이 더욱 활랑거리게 말하였다.
2: 점잖게 놀아요. 누가 봐요. 집안에 들어가자요.
0: 버처놈과 옥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계륵은 옷을 입은 사람은 모자를 꾹 눌러 써서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한 후 버처놈처럼 문어그를 왔다 갔다 거닐었다. 왕장새는 옥추가 버처 선 것을 보고 뜨락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왕장새는 어머니를 업고 나왔다. 행리 어머니가 죽은 만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이 어머니를 구원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어머니는 아이의 시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집안에선 옥자가 달콤한 말로 버처놈에게 술을 퍼먹이며 그놈의 습격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다. 옥자의 꼬임수에 넘어간 버처놈은 마구 먹고 잠깐 사이에 녹초가 되어 입으로 흰 거품을 내뿜었다. 그는 빨간 눈알을 부릅뜨고 옥자에게 달려들며 중얼거렸다.

0: 여가사, 나보고만 마시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1: 되죠.
0: 에이, 내 가슴을 다 녹여 놓는구나. 이리 오거라.
2: 옥자는 참새처럼 그놈과 뱅뱅 돌아치다가 발걸음 소리를 듣고 급히 문 앞으로 달려가 빗장을 뽑았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옥주가 뛰어들어 시퍼런 도끼로 보초놈의 머리를 탁 하고 두 조각 내었다. 옥주가 옥자에게 한마디 분부하자 옥자는 쪼르르 빠져 달아났다. 옥주는 그들이 떠난 다음 한동안 실이 지나서 바깥 동정을 살펴보고 집안에 다시 들어왔다. 보초놈의 시체 위에 종이 쪽지 하나를 올려놓고 문을 닫은 후 그는 밖으로 나와 행리 어머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행리 어머니는 어머니를 자기 집 지하실에 숨기려고 하였다. 옥추와 옥자는 처음엔 적들과 너무 가깝다고 동의하지 않았으나 자리를 옮기다가 놈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고 또한 행리네 집의 지하실이 아주 잘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끄덕였다. 실은 행리 어머니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었다. 그는 놈들이 절대로 왕간지의 집을 수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옥추는 그날 밤으로 마을을 벗어나서 대호를 찾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뜻밖에도 머리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왕간지를 도중에서 만났다. 딸기 초태를 칠 때 순찰하러 나온 괴뢰 반장놈이 노래가락을 건드러지게 뽑는 한편 코로는 깽깽이 반주까지 흥얼거리며 보초막으로 나왔다. 그놈은 보초가 보이지 않자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옆방 문을 열어보고는 그만 놀라서 혼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놈이 시체 위에 있는 흰 종이 쪽지를 주워들고 보니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3: 외놈, 매국노들에게 알린다. 우리 항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괴뢰보초 한 놈을 처단한다. 우리 간부들을 살해한 피맺힌 원수는 앞날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6구 항일민주정부.
2: 그놈이 부들부들 떨며 감방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 즉시 이놈도 칼에 찔린 듯이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왕관장의 적들은 민병들과 팔로군이 배합하여 개시한 맹렬한 불의의 습격을 받고 갈팡질팡하다가 뺑소니 쳤다. 여러 차례의 혈전을 거쳐 해방국 국민들이 영영하게 떨쳐나서 싸움으로써 놈들의 토벌은 또 분쇄되었다. 놈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이 산간지대는 다시 인민들의 손안에 들어왔다. 팔로군이 돌아왔다. 생활과 전투는 다시금 궤도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죽음의 기슭에서 천행으로 돌아왔다. 그의 상처는 나날이 아물어갔고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은 몸은 다시 회복되었다. 오직 고생 후의 고생과 아픔 후의 아픔을 다 맛본 몸이라야 이러한 강의력과 무궁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 보다. 그의 몸

0: 보면은 여기저기 새살이 돋아나고 불구스레한 딱지가 앉았다. 그러나 치명적인 병도 동시에 뿌리를 내렸다. 어느 하루 연락 온 장동무가 찾아왔다. 그는 앞니가 없는 큰 입을 휘죽거리며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1: 아주머니. 아. 자요. 아주머니, 내게 한 통 내야 해요.
2: 아이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0: 수저가 앞질러 가로채어 봉투를 뜯고 큰 소리로 읽었다.
3: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상처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막 뛰었어요. 어머니, 이 아들의 축복을 받아주세요. 몸조리를 잘하여 튼튼해지기를 바래요. 어머니, 저는 이젠 부대에 있지 않아요. 소체마을 전투에서 전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다 나았으나 아직은 불편해서 상급에선 절 중학교에 보내 공부하게 하였어요. 어머니, 이전에 저는 공부하기를 무엇보다 좋아했지만 지금은 부대를 떠나기가 정말 싫어요. 부대에는 지휘관과 전우들이 있고 사랑하는 말과 종이 있어요. 저는 또한 외놈들을 더 죽여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 우리 전 중국의 이른 땅을 되찾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상급에서 저를 키우기 위하여 이렇게 결정하였다는 걸 잘 알아요. 어머니, 저는 꼭 명령에 복종하고 공부를 잘하겠어요. 어머니, 지금 저는 행리와 같이 있어요. 그는 원래 저보다 한학년 우인데 그와 동무들이 도와주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급이 되었어요. 어머니, 마음 넣으세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만 쓰겠어요. 동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해줘요. 아들 덕강 올림, 8월 10일.
2: 수자야, 이리 줘봐.

0: 학교에서 점심 식사 시간을 알렸다. 모두들 광장에 집합하였다. 지길생이 밥과 반찬을 배식하고 남은 사람들은 줄을 지어 노래를 불렀다. 행리는 대렬 앞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노래 부르기를 그닥 즐기지 않는 덕건이는 정신이 딴 곳으로 돌아 제 생각에만 골똘하였다.
1: 어머니는 편지를 받았는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꼭 수사보고 읽으라고 할 거야. 혹시 울었을 수도 있어.
0: 집 생각을 하니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머니를 행리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구원했다는 것이 생각났으며 행리 어머니를 생각하니 자기와 행리의 일이. 그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나고 얼굴이 붉어져 인차 지휘사에게 눈길을 돌리고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지휘하는 행리를 보자 그의 눈에는 다시금 어릴 때 아동단에서 행리가 노래를 지휘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행리가 가늘고 긴 두 팔과 포동포동한 작은 손으로 재치 있게 지휘하던 동작은 지금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행리는 지금 18살의 처녀로 자라났다. 그의 몸매는 날씬하고도 풍만하였으며 한 쌍의 예쁜 눈은 의연히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이 가늘게 뜨고 있었으나 천진하고 애티나는 기색은 적어지고 그윽하고 따스한 정을 가득 담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갸름한 얼굴에 오려있는 홍조와 매끈한 두 벌에 가끔 패이는 보석에는 더욱더 그를 예쁘게 하고 사람을 반하게 하였다. 그는 마치도 수양보들처럼 청신하고 꽃필기마냥 아리따웠으며 샘물같이 맑았고 면양과도 같이 온순하였다. 덕강이의 생각은 갑자기 울리는 총소리에 깨어났다. 총소리는 차차 급하게 울려왔다. 모두들 밥 먹을 염도 못하고 가방을 메고 마을 남산으로 달려갔다. 중학교는 고뇨산 동쪽 기슭 근거지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은 유격전의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였다. 기실 그들은 싸움을 하지 않을 뿐이지 부대와 별반 다름없이 늘 놈들과 술래잡이를 하듯 피해가며 시간을 얻어 공부를 하였다. 산비탈의 수림은 그들의 교실이었고 무릎과 책가방은 그들의 책상이었으며 의자였다. 그들은 때없이 놈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포위를 뚫고 빠져나갔으며 만약 흩어지면 사전에 정해놓은 지점에 가서 모였다. 이번에는 놈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레 달려드는 통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들은 인차 혼란에 빠졌다. 덕강이는 자기가 겪은 전투 경험에 따라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며 산으로 올리 달았다. 그는 두 여학생이 입을 하벌리고 숨도 쉬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들을 끌고 앞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래봐야 헛고생일 뿐더러 독강이까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는 두 여학생은 독강이에게 빨리 먼저 가라고 하였다. 독강이는 하는 수 없이 뗄나무 더미를 파헤치고 그들을 숨긴 후 잘 가려졌는가를 깐깐히 살펴보고야 산으로 기어올라갔다. 덕강이는 귓전을 싱싱 스치는 총탄엔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 내기로 앞으로 냅다 뛰었다. 그는 처음부터 행리를 찾아보려고 주위를 돌렸으나 정시 눈에 뜨지 않아 속이 바질바질거렸다. 갑자기 새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독강이가 달려가 보니 바로 행리였다. 행리는 흙탕물에 빠진 한쪽 다리를 뽑지 못하여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독강이는 막 달려가 그를 겨드랑이에 끼고 팔을 뽑듯이 훌쩍 끌어내었다. 행리의 신 한 짝이 진흙탕 속에 벗겨졌으나 찾아볼 사이도 없이 덕강이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뛰었다. 놈들은 북 울리듯 총을 꽝꽝 쏘아대며 미친 듯이 뒤쫓아왔다. 문득 앞에 무성한 침넝쿨이 가로막아 섰다. 두자 남짓한 두께로 땅에 쫙 덮여있는 넝쿨이다. 덕강이는 주저없이 행리를 그 밑으로 밀어놓고 해치며 같이 빠져나갔다. 화닥닥 놀란 승냥이 한 마리가 그들의 옆으로 뛰어 달아났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행리는 얼결에 악소리를 지르며 덕강이의 발을 꼭 끌어안았다.
1: 여기 봐, 덩굴 있어. 어서 들어가 숨차.
0: 드라마 숨바귀꽃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